0: 咱们这个病快用送这个病干嘛我钱
1: 切等啊有新困难点病切克这个钱
0: 啊冷中咱们这个病

0: 릴릴 람툰 쿠야무 람니 켈라 카프슈고 돈칸
1: 릴릴 람툰 쫄무 쳔니 켈라 산더브 쉼칸
0: 릴릴 람툰 냔무 녀끼 켈라 샘큼 쩔칸

0: 파가 남진이 지라진이 아진음신 삼나 진이 진이 지거끔데 카프당다 레티나 죽고
1: 와커 카드 허터미 점들 된지가 조제 옌비 아제용 오지 알트촘은 잔데 가바 삼바 베위 다주레 시진핑제 첨중어 공부를 돕중 땅 라글레 타르신시에 바당 촌의 용니 아근이 첨디가 차들 로예 샤비 고지가 럭터시에바 점들 된지가 샤와 난된지 베티 Chetra tobi, chumchung shabshi, dremdila jenjinji, pizza tobi, peji lang, gan sung shechel. Thorungo a jangjuk nyan chinkang, orkila nyanjur dini, orkila long chinji sojibdang. Sangsam gokong, stamba darji, kalatha zoji, rojib shibi. Walakir kada hrtagmi, dremdila dinji ka joji yinbi, jayong woji, thikzum jandir, kab samba pechir yobi. Nangdun dang, charchin shamsiltar. Jig. Dalun gengi chumdi zhizhuk gu zambi luyin ba dang. Jia qi mengmeng mengcu ji, zhonglim zhimzhil dianjig ji ndexi torndig dang. Dianjig yarkil til niban dun ba. Zhimzhil dunqin huanguk til tenqin zhimbir mgirti, tangdi kaabxing zhigbi lhizumirti, lam xibir dankil xiobi. Jia qi nchigduk ba namji, lam dang zhilibi zhimzhil dianjig xiogji zhuxia rnaidun zhengi. Ani,

0: 야 주장 쇼 데모
1: 오, 니모.
0: 데모인 렌츠나 쇼노 갑스시야
1: 야야야.
0: 아리 디나 데링 렌츠나다양 아 젠컴 드미 돈나스 코노 렌츠 촌데 고르시다 땅이 렌츠난데 인지나다 주 솔로케크 신헤 종사찬데 이컬 토니땅 아 델리다 땅양 참마 캡다스시 주노 모즈 고르시옥 데나 주장 나카 토므르 아단 솔로케크 이컬 지종가 니땅데 치모즈기 니나타니 아단 지종 소소가 통콘조라 체치담 덴누가 다징냠는가 남당 강트요니나티 고니앙 참마 고르시기나
1: 리링 고즈바 야야 덴다나니 아 녀추 아 딱거중 아 다도군디 타니 카다기 데나나 나추 신크의 동식군 다 주 신크의 동 총용지나 요즘 총용상 친구 크게 손업 근 참수니 아 총용비 소식 저도 크게 소식 나오니 아 지금 신크의 세군도 되던들 근데 인도나 크게 토르든 그 좀 왠지구나 이춘더니 찬님 그 크게 총포도 심통 급자 아라 니 답지 소문이 있는 거래 근데 크게 통성 그 고풍 자크 그요 크게 랑숑 송추 테크닉의 사크빈 너무 그런지데 대비전도 그게 토금 중된 손이었나 너가 그게 이제 나랑 숨 것이 큰 큰숨 손이 나랑 숨 것이 좀 그게 옛다 오니 너무 그런지데 다른 게 주신 게 동세 거는 뒤냐 주셨던데 다 망속 붙는다나 그게 진짜 치기다노 다 주 적극 중지다 된 너무 그 년도 오늘 다 적극 중세 된다나 그게 적극 중도 손이었지나 적극 중 그 년도 초동 그 아까 좀 손이었지나냐 그게 이쪽 적극 좀 스테와 치기 다는 그게 적극 스테도 기다리 아 따뜻하로 아 따 남치 가왔다고 아 거기서 나 가슴이 되게 비는 거가 아 적극 제도 조금 게스트 기다리 냥다 치거든
0: 무슨
1: 내가 나 그쪽 그쪽 다가 아 적극 제도도 냥아 크게 인지나 오크미오니 아 따 니친 따라 자가 니와 인세지도 뭐가 아 냥치가요 요크 디엔치니 크게 인지나 도무 동침제가 Yachiliyayindu. Tiendzona, ta kirgi chak karun dhug rangstona yang kirgi rangshungu kirgi injina kota ngomsarawa. Kirgi injina nirgu jachisak ta ririvjinda ngoshtu jiyuni dhumuri. Tiendayang dhug kirgi ririvjin ngoshtu yana ichu tiyarang tisokamadangara kwenjigu jina taga ni chak tiyadung dhuzun chuniyo jina dhug kirgi davrunna yonnugu kwenjigu jina zijung ta satung yukwa kwenjigu jina sakostang situng 철정통 아 나통 경통라 수화형 아 통진부가 진리다우니 제니다우니도 모레 대비전도 괜찮으지나 다 너가 그게 다우진나 특히 사나는 거 놓치고 괜찮으지나 다고 오는 게 박치소 시제 다른 팀 측에 괜찮으지나 서버도 크게 문제 나갔다 요노가 시크루타운도 좀 전혀지나 그게 사통도나 그게 지미 그게 녹아가 dhokhika kirgi njina chua ngombir khsani dhas tathang dhani ayakadun chuniyo njina dhakshiga metok karmo sesam kirgi jamchun chi dhani dhani kirgi dhashimga namkha chawik dhani dhamuga tathang dhani kwenchwa njina niriga rangshunga gopara tathangga yijung yonsa nyongru yitthamni dhamura devjinda dha kwenchwa njina dhakar dhungni thakit dhakar sizunga jom gunu kirgi njina namkha yun dhazo nayang Kerja ikut ni dengan lila kelida nunggu curah karena ke dokcim ke dokcim langkah tanya kerja dokzi hamil tasam ke dokcim ni, kau yang jadi nak kerja dokpi Yesus kau ni ke rini pansum cuka ganda tu ni kerja yang lu itu ni tu mula. Di masa ke kerja ni na, tu itu orang ganda tu ni, tak di lu ni tu nak kerja ni ni dengan ni ni. 인기대 오일스톤모 왔음니 그게 님질로 와게 던지고 농아 연구 있던거래 딱 메인 총이 언제나 적극 동거 아 다시 예쿠르 기종가 아 사클 붙어 쇼아드게 옛날에 이한테니 아 다음에 주제나 아 같이 예쿠르 아 기종가 탈아 아 어떤 동탄 인비 그인주제나 아 이쪽에 니 알만득 그 저런 그 기종 그인주제나 탐막샹 요소라 가르모냥 치가 아마 마친극 괜찮으지나 미진 총극은 너니가 좀 총용지나 지금이 크게 너니 자축극 크게 철옥 좋든 그 진급자 너 크게 이제나 ཁྱོ ཚན རིག ལག ཚབ འདི གི ཁག གི ཤེས རབ ཁག ཚན ནི ངོ ཉོ ནོ འདི ཡོང ཚོ ན ཡང འདི ཁག གི ཡིན ཅན ད ག སྟར རྒྱ ཅིན ལོ ཅ ཤེ ཐམ ན དམ ག ཆ ཅི ཡོང ན དམ ག ཉི ག ལ ཁན ན འདི ཁག གི ཡིན ཅན ཁ ཅིན ཁྱོ ཚོ ཐག ག གི གོན ཅུ ཅན ཏག ཟང ལ སུ ཁ འདི ཡང ཁག གི ཡིན ཅན རིག ཅིན ཅུ གི ཆན གོ ན དམ དང དང དང ཅིན ཡོན ཆན གོ ཅན དོ ཟོ དང ཟོ ཅིན ཡོན དམ ག དེ ཡན ཅིན ཁག གི ཏོ རང གི ཅི ཅོ ལ སུ ཁ ཡང འདི ཡོང སུ ཁྱོ ཐམ ཉི Dhani kargay jan tarung kargay manjum gu kargay Ta rongshuk kargay kwen jan jan Turchi longka ra sukwa Dhamu gu stolma sirik kwen jan jan Rongshul la sukwa dhani jan Rotham nugu tharayang Jinguf Shetang shi jan bayang Kwen jan jan ta Tongka dazun chuni yon da Dhani kshigini kargay jan jan Uchun chompa ka manu ta gu kargay Kamsung gu Kamsu ran da gu kargay jan Dhetang gu chwayang dhani Yung sif kyo tham nugu dhamu ka kargi khani chaparwa dhagun chunay onna ya nga chi maawa dhaga yakun jichunga thala mathata injina dhaga dhishtenda di thala jingutra di thala injina sunyum shetam shijinbi sakal chaparwa niri
0: ari
1: di mathaka kwenchukhjana dhaga chu yil chachi chana kwenchukhjana chu khoka ga satang kwenchukhjana satang ga dhigung dhastawa yamlan dhaga kwenchukhjana Lohor Meetok Jamsuk Yogun Gun Dijung Dumu. Diyan Chin Taung Ngu Chu Jal Manishti Yuzhek Lamchuk Yin Na Kuen Chuk Jina Kirgi Meetok Nabjab Jali Dung Satang Na Sochin Chogun Ngu Ngu Chu Ndukhjung Gu Kuen Chuk Jina Dandag Rini Gu Dijung Gu Yik Gopas Tawar. Yana Taung Ngu Chu Tunglug Nalum Gu Kuen Chuk Jina Chiku Kara Wit Gim Tso Chotung Tawra Kuen Chuk Jina Rafkar Tung La Sukwan Dumu Gu Yang Kirgi tamchil shiyal matsarwa ka shigi dao nuk yung kliyang manyungwa yung na. Di matsaka kwen chukzi na nga chu chu ami madjika machiaga madjika kanta mara vizhiri yung nuk kwen chukzi na chiang ngungbo uchi gendana daga chenmun se kundung daga kwen chukzi na tukhang zidyung tawo. Tarung nga chu zong na zo kirgi naruk kirgi chakti irimura naruk kwen chukzi na di kwasil la sukha di matsaka tarung kwen chukzi na chu rong ti rong a gaga domi nakhtsili zi ta nakhtsin dozum choni yong na yang dana kirgi jengi mundani namba na

Tornambate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땅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종콩 송주 땅 지흐든 젤 흐탐께 벤바레린 디쩨모자인
1: 단다 벤조 시가즈네
2: 오지가즈네
1: 오레 시가즈네
2: 다 다튼 그 샤르가 톤노 그 삼시 그 가샤 샤톤 제무즈네레
1: 오레
2: 제 릉가 삼신데 톰을 사스메 그 타츠오 그 리송라 니켈 혼 스무즈 장달리 쳔네
1: 다 티르샤 조 나라 시림라 레가 징겐지레 시림 레가 징겐지제 마 망조기라 마모르고레 망조기라 마모르디 좀바야 소외 능고기 내주 망부 지미게 통용도 미게 통용바 마세 띵안조 선주나라네 통금민도 심바가 간조랑 게 지기 착바인엔라 딘제기 지작 능데나라 대용금민도 대용금민이 좀 방아라 이거 진년지를 좀 진년지를 내 망조 소외 띵은 소외난 하되 요 내주 친중도 좀 날 뽑아차잖아 야고지도 삼사 진짜지제 자단 주문스디 점종디 지배인 점종디 조정원의 사전은 나쉐 포모니기 보고 롱간드야기 기름 딘데지레 디 벽에 사자 망고라 내가 딘자 망보여리 이나다 좀리 있는다 딘제나라 단다 쳔바 망보 민두 디인도 가랑스나 오티 지나 좀디 쳔바디 미지기 깨와 미지기 메제 능군에 깨와스디 내든 첨부디라 체조 강에디 에지 근래서 강에디 세야게 탑시 땅야다든지레 매전지기도 디인디즈 망에서는 어디야고르샤 로아 밀라 체바디 깨와다 치와스 강에 치슈니 디난군에 깨웨 강에디 체조 강에디라야 아니 근래스 제제 탑시 근래스 땅제 주 강에디 세더블야 매바지기도 디나네 세세 미지기 소소 초알은 준비 따다 초알은 준비 미 야르데지에게 삼로 처용 근데 생도 디인디 좀 망에 제제 딘데지 미게 통 아는 거랑 게 퇴봐 디게 님보 공지제 좀 딘데지 트빈이스 좀 지역이 수술한 게 짜뎌에서 내는 자 수술한 게 삼로 땅당 딩은 세세네 미스디 차상 걸 내가 컨데지네 강에 망부 쳇세 그래 강에 디 쳇제 go kurgen mangbo yore go marguge mangbo yore go kurgen dige na luju gi shogle re na ne sum jugre ina yang gor maguge dige chasa luju gi shogle nangula se digre mingjam le majunya se digre ti indu zum bang anzu go marguge ge mit zu le ga jida ina su su choal zin bi tadan di igi gang phatu na ma ba la lo chunga ina ra lo mangbo chime ji go o 두금 딘자질라 네즈 딘자질라샤 망조가 초한 딘자경도 콘조 콜로 딘자경도 삼로 딘자등도 배질 딘자지 전통내는 좀 지겐진군에 신은다 지가랑군에 신 리그룹 좀 해버렸어도
2: 제제 교랑이 또 선진나 다 삼조 식분 저건지나 섬리 잠바 망부라 초태 건지
1: 저 점종 지그지 다이내가 대조 콤바주나 점종 딘데 제치 개난 그 점종 야과된 제 초배율라 띠띠 지르고 딩은에 사실은 거랑기 가르스 그러다 수수 좀리 잠자티 뼈제 야르다는 게 다시 지 인생 거예요. 가인스네 계지간 그 잠주 표도 좀 안 보여요. 개날에 표도 좀 안 보여요. 콘소 표도 좀 잠주디 친구 레지 신도 베일업 법인도 좀 봐. 잠주 딜랭은비 개첸 조다 중림 그지다 안 딘레 뭐 삼르르 신디티니 책라 치샤 추라 추샤 디더부 소소셈게 뇽통도 디나 나라 소소르니게 점준 지위 능고라 카레스나 아니 소소를 편도데 카레스나 콘솔 렉제데 네 하고 그 말에 렉제데 니 야부 시분도 하고 그 말에 이네 명료병 안에 네 배제는 알아 쓰며 어리성도 띵은에 세상에 나랑 조다 이교리 띡띡 망보 다 제로 연구민도 조다 점준 통제다 링제디 조 지구율
2: Re, tengah datang cho, yang org contoh dan derga choni syarikang, tambo thono yang cer tempat disini engko.
1: Lese,
2: toci. Ya, tasi dulu.
1: Lese, toci kena.
2: Ya, cho demo.
1: Oh, demo.
2: Re, topu ngi topu dorjila datang yang org contoh dan derga choni, tasi syarikang nyawa top songzga.
1: Ah, re la.
2: Ya, tengah syarikang nyawa top nugu nyong surging itu nengkap dasikna.
3: Naso, ta kubai ngone cha cha ntarik ngi contoh jadi di nalya. 제가 안 입었어서 다 나랑 심딩에 하장기 가보죠. 마세 그래서 나랑 마음에 알론데는 아직 좀 제약이 구자다. 좀 제약이 심슈대도 가서 가네 그래서나 라니사다다 최삼성에 그래서나 네 심슈질이 좋스.
2: 제 교 파이거니.
3: 나 파유 사사 인 사사 흔듭 전선을 편보.
2: Pembo,
3: 咱们中人不去催的代币，咱们中提目前农民没事才去，咱们中人才去学校把准退出，他现在来把准退出，他呢这嘛阿罗家用的咱把提那个这，一个特征哪儿话的，他可能是吃了酱油吧，但军人给干的，他妈的吧，啊，人们那老师干的这，啊，偏到没把那说不得的这个叫忙不去同样个多，对呢，啊，俺让给咱们老忙不当这的。
2: 咱们中人不提了，俺来咱们中通通的这提起，来这南通给干的云南这，这个干的云南这，啊，层面干的这个寻找也不去嘛，这边呢，俺呢这咱们中的马占山对咱们偏到没不下住都什么的，俺听那些人哎，啊，咱们中通通局长级，别是局长级提兵，啊，他谈的怕多跟咱们中通通提上交给铁皮，什么古不塞是同样，哦，对呢，提这里啊，他谈的铁皮上多没交给咱们中。
3: 패션新的这个，呃，真的是硬了，都是。这是中通的这个了，跟那些个，他是人中的苏切个什么个，跟那些个，个个就让人那些个，个个能够单独的苏切个什么。啊，但俺那个什么车比呢？俺那个苏切个什么都。嗯。哦，俺那个团队的，啊，他这个价格特别低，那里啊，卡路天别五个二三的，啊，至少有他的那做那种车的，啊，俺们全部给毛毛全部。
2: 儿童这个不干，真正真正，学过也可能是呢。俺这边拿了个托管差不多，等这些些呢，啊，他可能是那人是给不到，等这个陆军给吞不起，啊，这些有，呃，这可能是那当然是，呃，军方人员拿说过那通牌，这一查的做到，他可能是陆军给啊，一查的做到，有被陆军公司送去，可能是呢，俺那去为大家。
3: 打，对那主要是吃嘛绿了，说过的，啊，提出把这钱给他提出，啊，这个是不是给出个提现有？但俺那个提单的，啊，做可能是呢，是我有居住证的时候嘛，对吧？但俺那做，呃，他的配的老板了么？三天那里也过，啊，长沙去，那么些的钱，那么些的，可能是俺们啊给错的做最简单些些提现交给我提了呀。
2: 啊，这连队学习体育这个他们两个说的学习，那你级别可以了，这是行。是，就让你到从今那到离开那么熟悉的结果。
3: 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ཁྱི ཕྱད མམ་པོ 간직의 사과를 다가나시 시그지 사과한테 주간 양에 좀 내게 리니리 니베뉴유 다 팅산한테 이제 폐실은 용용으로 지리 다 진짜 지금 나 직진이 좀 쇼든 점에도 다 진짜 연하야 아 기겐지 경우에 사실은 쓴나니야 하장기 가부도 진짜
2: Жи-жи-жи. Та сертынгіні көрінгі сонгіна та сарсунгің етіздіна шықы. Яңна шығы жонтымгі сарсунгің етіндіні шығы жонтыма нен зінсін жаму шыму енсінгі.
3: Та ғаранғы ғойне шашабына жік жұңдам жияді түйген ғойне шашана жік түйін дейба ло тонжане шеше түйін дейба та ло тонжай та танде барада яны мена красна ту таде цоангу цоняда а таганаши ту маунбе а лоджанни юсумге чеге красна незунгу башяда а карийнале красна ане тунгдамга нале я тенечик а ко шонгеде хаҗанге чембо а таганаши красна ранзу а ко чизог цоватчи дисен бая красна табламге гөне чашанаҗи ngūsū karasana tiyātā, shūkla tēnjā tiyātā, tāganāshī karasana rāngi ngūne tā māchūyibatā, yānimina karasana kūyū shindā yūbīna karasana jī, mīlamdā, yānimina jī, chāriyēndā, yānimina karasana mīsēmdōng lā sōkbatā, dīndrēgi tāplamlē nāzō gāne, tā tiyā, dīndrēgi jī, chēzā karasana rāngi ngūnzī shēna dūngdāmdī hājāngi shōngi chēwētā, dzumdrīgi dīndrē, nāmbājī rēsāng gūtū, tā dīnānyā rāngi, Gyuzhaya tablam yina kari tina chogadugla nangdunga chane, tuyuga chane kari tina le dhigadu samsam jidu. Da karayasana nga zu tartu karayasana dhiyagi miyuti karayasana chik chowa ngu chonya da takanashi karayasana da nga ranzu pyo mirigi ngu ne shashana pyo mirigi mangzo ki chik sui gyun di zu da dine kumsui da lakshi da takanashi chik karayasana mangzo ki ngu chowa da 망초게 제문다 대두 진짜 총약이 그랬으나 다지 좀저기 탑랑 약부지 레상도 아 진짜 정원지 지기라 도시
2: 야야 다교다 통서강녀 돈어 양처 템드지시네 대진다다 응어 잔다 돈이노 영 특지시시
3: 어 같이지 도시
2: 야 데모
3: 아 데모
2: 야초 데모
4: 하오긴 데모
2: 레트그나 타튼 다 자유 의거 정통 잔더급 덴바게 타는 샤르강 선바 토노 초 템드시
4: 나서 틀지치
2: 뜨그나 자시 냥큰 남바연 키르 게 모트스가 답디즈기나
4: 아 럭스왕아 나 파르 옛내나 캄트랑고 상스토 그래 근데 다타 레칼레고 요사우 르톤아 요 뜨그 르톤거 슬롭송스가나나 안디 웨이크 기르긴이 티모이다도 다티 조라 뜨그 르톤거 좀바붐 탄속고 지 레카저 간간 크르게당 다니 르톤거 뜨그 좀지크 로티브즈가 르처모 무지즈고너레 뜨그 티 뜨그 야이타 포이 니르카그 지 좀지크 간간조 크르 티모이온 즈겐 티모즈겐
2: Жи-жи, татын шарга тулнығы самшығы қашыңа шығсыр?
4: Самшығы қапшыңа мамайын үлдзей о, димыз үлдзей о.
2: Жи, та мамайын сегуңығы самшыңды тау сонгіна, та ди цықпыр күтіңа күл та, папу маңазыға сонгіна бақшығын жығы оныр му?
4: Ла сонгіна.
2: Тегіна, та чөріңгі сонгіна, ды тұмын жүгір тасуға лейлхон раму, шымыз кетчіне?
4: Ды, нанығылу, ngi chenduna ndzgonre pajin chomjiglan zgizgonre tinanga ngi ta strong chizirgonre chig narjung chig zumbabo dangaz di chongda zankrukh chig ranga di lobjung nimog kovdzga kti choda tag dangarang jig di korkum ro danson tane chizirgonre ta kaptote girgin mangboz ko chat to yong yikapsu ta girgin nambagu ya chig teran kartsang tirip Timo Joshua's transom, and the Mamayans of Utunda, Togonga Chikitana, Wapagan, the Shigana, Mamayans in the Kentucky, Odonta, Gerda, Chikimola Sopacon Arena, Timorita, Tarku Nip, Yutu, Timosga, Chikot, Maris Gunara, Dandi, Shirma. Tangsan ga nga tsogu mnyata da nah ngumma ga mnyata dar soni na chi kachonzu mnyag shika ga nga chi chi zirgun dar kachonzu ga mara chirdi gan gyogun da zirgun ra timo ga nangsar zoka zan khuay na chi ka teran karsan ga tagab jinsu khu choka na zing na ta khuay na chokbo zing na chi kachi ga wara tondog zon na kyu che ta nga khato jin dar timo ga taga nangsar chow yon dar tangsan chi ta ta na taga chi zirgun dar ranga chi zang wii chokbo na na taga ngor kor jila so ba ga timo ga ta mkshi ga ta na taga chikdum che wo zi khur ga kusam jiga timo ga nangsar dar ya kata ni timo ga tondog zaga ta samlon ro tang zirgun dar ya ta ni ti taga jontong та тэгэ чи маң багло нивжа самжаг жис таңга цуг фчен сугунда мир кэпчен сугда чумыз гэтэн жоса жо татэ чи торлон гэцэрд тимоз гэтэ ката дита ркайна тимоз рит ажи цаж ток тэгэ чи жим тэм ба ген дала жарг тимоз сон як парчи тажи дэргони цыгандан тимоз ген тозо шепарэ тасо
5: Жи-жи-жи. Тэгэна, та рэнгэ цэнгэна маунпаг сарсумга ламхани шосумга лаган шимуак?
4: Та чэ зэргун рэнг. Афтерна, ништон пчёбжэл лоуни бзонгэ та цамжом бэджу ламхан дэжгэн ян. Тани, та та вард дэнжову чэ зэргун рэ та мапча дэ кябрда тэгэ чэг ранга тэгэ шэзэргун сэмшин ров царэ зэргун на чоку ранга тидо на таху яхлогу на чоку сарцумин на чоку шоканга тата хэн ров чэг чэд дяка ю тэнэ та тан разна ян диму гэ чэг шагаре тов диму ион дэ тэгэ чэрна чэг шага топчо тэ цом чэ джоу гэмэгэр маарэ

0: 흥티 용위에 땀스러 왕가
1: Nyankalandi, Tundi, Damsar Langashi, Tambi Nang, Shaman, Dunsar, Doku, Chigdadi, Richard Nyam Tadini, Lamsar Sashibati Jishal. Adagwe, Tib Dinyan, Dungu Yaji, Natunyu, Tung, Wontal, Dreamer, Tung, Gab Nyetu, Badawi, Gabnder, Tung, Shanchin, Mamang Sajunga, Zodrib, Shibi, Tung, La, Mangal, Tunga, Shibi, Zonal, Tundi, Ejur, Tung, De, Fujian, Shanchin, Shaman, Dungir, Dadi. 福建等从文的撒下你的跟准等从而能你记得做你从的也得从了嘛真从里那点你这是这个娘的热车改的托根个当家者亚克文比说你的东娘里个德国是跟别家你我东牛从文成了这么的从的里说你的我东亚记得等过来是为别记了娘个的西巴银丹个觉着做着总的过来是为马扎等比了个开里 通力通空机记得的你也能等眼睛科技送人特别热腾感情写的交流路门别人让从文件我动用从我车的追梦的从的呢射手过这些给控作物等从个人证件得运真实福建等从文件的这特感情写的怎么把人重新
2: 从文章请从东听个当作空末等听证用把李秀会议的参加学习的 Tengdi ijir tsukundi teng, tsorngun di jengkim huayun je tosa zhenba teng, tundi ni zhen zig zhengxie ba. Zhengdug zilu tenjur ngang pe di donga ji di, tabji ngine la dambur mung di. Deg zeng ni kong teng, camcu tong kong. Torgun ge rigni yikgur, tiedin shengxi. Zhengdug zilu nyamji su, gemcin tundi zonil ijir xie di, tsorngun shengxin je tong kong gemcin teng, ni kong gemcin. Tundi gemcin ji shuk yung ni ijir xie ni. 中文上清洁我们的东口里的灯我们的东的银层我们的东的和合计塞罗人真顿时有事昨日决定大部地支持的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机国际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총리의 코리 진출매 버 제일 선조진요다 총인거 세종기 총안 내는 수고 샵스 버 데히 적부요다 덴터 리출은 토와 샵스 니니린 나친 텀속 배송 대원 총비 돈콩의 드르시 때 제돈의 도급 초바지니 장독니 콩 예술 등 정기시니 르니 이퀄타지 사진 르든 상리 차콩 전부 제라 차비 대원 계리가 간크르만 나다 대원 나오는 리틀 칸다 찬즈르 사르톨 초바 총은데 교대 일니 도급 사지 연설 세티 최초선 바라 단흥 희득 담비 군이 총구 잠바 등 냠드 이주 총데 링이서 뱅구츠 일링이서 켈리겐 팀어 등 총화 남기 난단은 냔드 셰바 등 멍등 닝은 용화는 총흔드 망을 동위 고스급라 리그 첸부 셰진바 데리 이주르 셰구디 총흔가 터몽마인비 돈콩의 계천라 끈츠니 야크브셔는 그 총을 돈콩의 망을 돈바 등 스지 개폭은 돈바 사슴 남득 단시 지거군이 야시 캐리와 총은 대표님이 총은 더 망을 동화 등 정동 폐지리 중위 디립제 고급 냠줄 시절 단시시
2: 제용 대원 본디 응을동 캐리 탄절 한소께 진리 초소 좀 봐 샤문의 대롱 연산슬 마르킹 공세 마르킹 더부 한윤 환지 제진 지거 조마 더비 중국 전문의 정동 폐지 응을동 총초가 가버 니르든 비등 촌훈나 망을 동아시비 태원 켈리지 존을 돈리 이주르 촌디 등 Yelngis, Yamli Ganja, Najabatang, Dombi Gurutung Shira, Nitam Senyo. Tetagna Jangdok Shang Shik Tunzi Lin Huntang, Tangrib Yamjan Zachul. Shitung Shoko D Shabshi, Chadin Jer Tunli Lankal. Adjachi Detung Siri Shimji Sarpil Chapkung Sola Chabiosir. Wili Ya Kori Dezuk Jer Torim Shendumba Jumba, Jungo Saki Jer Chi Titsub, Hong Shu Junji Shajin. Tashti Tornunji, Mali Lhubi, Gonjil Nambi, Zamlung La Sawa Shijinyo. Wili Ya Jungu Chumir Yachi Stambu Yuba Masil, Tornunji, Pedi Nanam Lang, Riva Chimbu Juyo. Matsi Tornunji, Taman Tong Kung Gim Sintang, Dangsil Jer Jangdu Pedi Tabji, Gentil Lagji Shijinbi, Tongir Kori Sodi, Wili Ya Tavi Jangdu Pedi La Julwi, Kelly Dili Mau, Dara Sawa Tsikang, Tsarlung Yung Tabar, Adum Sasir.
1: Ejur tsungdi togo tewen tsukubiin tima dang shajitje ngatung keli gan tima. Zoli keli cheti jigan timiin tsorhun chomrar daashib shi tsil nyamchul shi ba mazil torgun chomrar dangsibta tungwa dang tsungan jikam huayun tosan zikchin nang shi ba tonliig nijin peji la rugrum shi ba jigan nyamdiin dambaan tsombar shi de jikam jirjung dang derkaak zarpil torgun chadin tonli Rini yekur kamsu su chabkung se nyamli yakil tungji rewa shijin yu. Lisho huygun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데런 거지 나왔음 그 엄마이 등록 그 실러 샤 총총세 고는데 닌거 아리 두고 총총 처마게 예고스 정아 탑타 너등 더스타위 실러 망아즈가 중아 아 더니 인제나 초랑니 그 랭시노 그 실러 녀모데 온도기 감슴 그 두고 총총 망아즈가 냐 줄리삼나 나초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길 그 클마시기 됐더니 초랑니 그 스캔가 나마라 지비 실러 녀모데 파마등 기르긴 나님 그 두고 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 쪽거리 레 대나슈니 지티츠 담진이라 나총지마 로미랑노 그 실러 나의 파일세고노 데니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 찍는가 시가 대령 채택 고지 요노가 나름대로 시중 가청화 진행 중이에요.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데기나 나총시비 가츠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이야 리 텅디 리비 가르콩거나 나총시비 리 텅업진 힘오 줄리 첨층리를 요비 만세고논다라 시흑쯤 제로 또인께 살념세고논다 니가 쳇다고 그러시오 다나 슈닝기나 소르는 성친 타는 종체르 머글 홈정 등위 돈정은 이빈 전자는 아와그 좀바부 체릉 사무그지노가 돈기 차르님세고노가 시스템도 정말 제 로즈기 주일 듣고 정정 정마그 하나와 또는 연구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슈닝지나 나 총시비 리통진 신고 조리 김청레를 요비 만세고노 던진한고 주지지 리에다나 두고 총총성마근 덩리 조라 다 디진는게나 랑그 김청능나 고슈리 있고노 지치노가 맨 건강스기옥 리에다나 만세가 망아지 요찌레 이나영 같은 이월터 희고노가 리통업진 희영 망아지 요카 다나 포우자르 짐근데 리리진 상망 우스초주이 Tana cawa jiwa ma yung na kukwa siyago chika wa da zuga cardin chikulnda tong na nanda jayangan jo ni. Ca chiga nguji na dangu gu shingda su ni damuzgir. Ritara dargu siyo nanda sigi nyong nyong rila. Tianjini garjia damu nuga jayanda tong na chamlinda su

티한친 인지나 잉 아주 처국근아 아 잉 아주 저큰데 르기다등이 그렇게 더기적이득이 능아 칼릉다잖아 잉 첨성거 능근지나 가우 머성와 나딩도 세트주고 니와요 티한진이 로그르바 측근 커와근 능아 처지게지 난이다등이 줄 치거등이 달리 통나 그게 포화 묵고라 양나 포위 년슬는데 수톱크 티한치니 요조 고과 야르고군디인지나 뜨슨 고주라 년칸 좀 봐 아 젤름 그 초스턴 버스오피 니와욕 티한치니 요지 디진데 아 다니나 야르고즈 카르그라 참는 거 도와지 또 뭐 그게 진요카 티한치니 인지나 쇼프르 달 그게 인지나 수마지 공가 뭐이나 초코 영나 수마지나 그게 첫존짐스 그나 차그다이다 등이 그 과거 가능시하나 영크게 가는 거 논번도 수트니 뜸을 대한진이 도마트라 초거 영나 기출라스관다시나 그렇게 짜는 거 그지 뜨가스동 틈니 조마다 우선세고는데 난과세고는 샤마 샤니라스과 니능안지나 아주 그렇게 멀리가 짜는 접이야 지지 와요 안세고는 고주가 제오노첸가 단데 지에즈가 망하시나 시가 샤니 뜸스 대한진이 아주 다 라프가 몽시나 그게 다 찬릉수 탑님을 라프시나 레슬린지나 론지끼니 와잉 요시 디한치니 요 종라 단지나 조 야종 단지나 종 종터지식 니게 고가 디진다지 단지나 사게 요노 종더시나 청을 니슬 그게 제마라 통 탐니 진방 안지르겠는데 인지나 그게 판토니 담으즈 강터 조이 초급 진희 아르디 시가 망아즈기오카 조코 총총총 마그영 소위 진시 데텅 나 조코 초스텐 등 질비 다 회차 망아스티나 디 스탕나 나징에 워터 히고노가 데텅 진시영 망아즈기옥 데인제나잉 토브중의 조시 개치 아리 형님이 조코 총총초 디츠가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층 동침다 닌주그란타 다나지 디츠 통통디는 아 조코 총총총 말리샤가 쳤다 개츠가 xisimda mungzi njugju yil, dana chukku chongchong changma ge harikwa xiangu zunga shibda nyungu. Hari kal tungmu kong yinzi tangna wachungri la kangchungri, kangchungri la darchugri, je kal. Wachungri la kangchungri, kangchungri la darchugri, je kal. Kal ghi nyua mungji na gayar ka xa yehji walin. Rginkam bëgë nambachin, chikhel. Gajar ka hcaag jiwalin, rginkam bëgë nambachin, chikhel. Khel xsamba mu injina, umu yinji nguanbu, ani yinji amaru, ashi yinji mku, chikhel. Umu yinji nguanbu, ani yinji amaru, ashi yinji mkbu, chikhel. Rietna chukuchungchung chamayin, sungadola kenda xsambu gu khelin, Akkachkdi, makana ranga nyinkurnao nuga chukku chungchunga zhyanba shola, kachi akkachkdi. Ri, kesona puu jarjima kelen shocha, shtimjil la, taanjana, kargi shilin nyamuzga lakchikra. Ri, nyanyiwi chukku chungchungso, dana nachung shibi gatsalim, tsangana dirang chita gojigo nuga lakshil, dihanchini joki tingjirgana gojigo nuga shila, tipa garchikana gojigo nuga ganashtamra shirung. Njikti sambari pihkar kunga nangani nyam chuli nuga di tung abjian xira xixtsum. Nda tsangman jina yung chukku chongchong tsangma ga narjibka lunga markara yila xig dambu khe zunga. Di shukun juan tangra tuywana xo rangni ka lang nuga xila xe nuga nartam. Di han chini abjian xin nyam chul gangtang gangzgi na yung kargi nyingda da gangrung lamni po jarjima kata po jarjim ga cheta gojig yila. Hri dana tangdi sumjukwa tangdun zamba po jarjim yin. Zomzhinggan karwa lharja zha hinura tsuyin, dargawa shig luyin, shachib dargawa ngajig tsereng, sonumren chin, ngatsu limtsin jima gachuni, yang jertig yuyil, chukuchong chongso, nikukudimusi.

야츠르든가 삼칸한 지난바 공거 동른 털른더라 쇼르크 지난바가 랑랑거 침청디 랑론 능아기긴 당즈그지암나 양랑랑거 그거 시트 유튜브가 칸나 체치임스르와 니와 차프르와 동고니 시트 치즈냐프줄레지옥 양나 공도 샤진비 아나튼 더더가 촌나 양랑랑아 나튼 강즈기 욕 디쇼가 지난바가 당리제부 요체레라 당잠르고 촌나 토브자 치즈기 욕 르니바 치즈기 욕 드그 나츠 침덕스 아 침덕 거 요누그 탐칠그 단다등다스타 비글랑즈 저그라 기르그남바그 크르근 소왕이팅 저비 냠뇽팅 나튼 저그즈 샤크 요누 올랑그 요누는데 탐치구 어릉그 데릉그 니파즈그라 다승은 인그 토바즈그 로고달리니

진행근 어째라 과정 최신적인 탕아지밀레츠는 나초 양처럼질 아더니 탕디 잠직근 초완의 조시 담바즈 용위 자히 문든시

0: ཆིན ལེན ལེན ཆིན
1: Tanda penjo shigatsne yin.
2: O shigatsne
1: yin. O re shigatsne re.
2: Da tatang ge sharga thonu ge samshi ge khasha sha tang je mu zne re.
1: O re.
2: Re. Re. Rang ge samshin de thomar sarsme ge ta so ge le lang ra ji ge thon shmu zi chang da le chne.
1: Ta tir sha zo ngara shirim la lega ji ge ji re. Shirim lega ji ge ji je ma mangzo gi la mamu zhu ge re. Mangzo gi la mamu zhu di zan ba ya 소외능고기 내주 망보 재미게 통용도 미게 통용바 마세 띵안조 선주나라네 통금민도 심바가 간조랑게 지기 착바이네라 딘데기 지작 낭데나라 통용금민도 통용금에지 좀방아라 이거 진행지를 좀 진행지를 내 망조 초에 띵은 초에나 하되죠 내주 친주도 좀 날 뽑아차잖아 야고지도 삼사 진짜지제 자단 주문스디 점존디 지배이 점존디 조정원의 사전에 나션 포모니기 보고 롱간드라기 기름 딘데지레 디 벽에 사자 망고라 내가 딘데 망보여리 이나다 좀리 있는다 딘데나라 단다 쳔바 망보 민두 딘데 나랑스나 오티 지나 좀디 쳔바디 미지기 깨와 미지기 메제는 군에 깨와스디 내든 첨부디라 체조 강엔디 지 근래서 강엔디 세야게 탑시 땅야다든지래 매전직도 디인디즈 망에서는 어디 야고르샤 로아 밀라 체바디 깨와다 치와스 강엔 치슈니 디난군에 깨웨 강엔디 체조 강엔디라야 아니 근래스 제제 탑시 근래스 땅제 주 강엔디 세더블야 매바직도 디나네 세세 미지기 소소 초알은 준비 따다 초알은 준비 미 야르데지 삼로 처용 근데 생도 디인디 좀방에 제제 딘데지 미게 통 아는 거랑 게 퇴봐 디게 님보 공지제 좀 딘데지 트빈이스 좀 지역이 수술한 게 짜뎌에서 내는 자 수술한 게 삼로 땅단 된 거는 세세네 미스디 차상 거를 내가 건져지네 강에 망부채스 그래 강에 뒤쳐야지 go kurge mangboyore go marguge mangboyore go kurge ndige na luju gi shogle re na ne sumjugre ina gor maguge ndige chasa luju gi shogle nangula se digre mingzam le majunya se digre ti indu zamba ngansu go marguge ngi mitu zu lega jida ina na susu choal zin bi tadan di igi kan phatu na mawa bala lo chunga ina na lo mangbo chime jigo o tigom dinja jila nezu dinje jila sha mangzo ge chwa dinje jeng do konzo kulo dinje geng do samlo dinje teng do pezer dinje ji chön tum nei na zom ji gen jing ne shen da ji ngarang ne shen likrup jom ya bre sang do
2: je je kyo rang ni ta song gi na ta samdo sik pun de gon zgi na som li jamba mang pu la chota ye kon zgi
1: zo zom jong ji ge ta ina nga de zo khomba jong na zom jong dinje 개치 개낭 좀 좀 야과든지 초베일라 틱틱 지르고 띵은에 사시는 거랑기 가르서 그러다 수수 좀리 잠자티 뼈제 야르탄 그 탑시지 인생 거요. 가인스네 게 게지간 그 잠주 표도 좀 한번 보여요. 게날레 표도 좀 한번 보여요. 콘조 표도 좀 잠주디 생주 레르 신도 베일업 법인도 좀 봐. 잠주 딜랭은비 깨진 조다 중림 그지지다 안 딜랭은비 삼류랭신디 되네. 책라 치샤 추라 추샤 디더부 소소셈게 뇽통도 디나 나라 소소 레니게 점점 지위 능고라 카레스나 아니 소소 편도데 카레스나 콘솔 렉제데 네 하고 그 말에 렉제데 니 야부 시분도 하고 그 말에 이네 명의뱅안에 네 배제를 알아 쓰며 어리성도 띵은에 세상에 나랑 조따 이교리 띡띡 망부 따 젤로 용고민도 조따 점점 통제단 징제디 조 지구율
2: Re, tina tatung cho yin wu ka zhong tong zhan dhrg cho ni shar gang tong po tong no yang shir tem rizh shi ningu.
1: Lese, tochi.
2: Ya, tashi de lo.
1: Lese, tochi gan la.
2: Ya, cho demu?
1: O, demu.
2: Re, chupu ngay chupu dorji la tatung yin wu ka zhong tong zhan dhrg cho ni ta shar gang nyewa thop song zga.
1: A, re la.
2: Ya, tina shar gang nyewa thop no gung nyong sur gung itin kaabda zga na.
3: La, so. Ta, kubay ngu na cha shan na tari ge zhong tong zhan di na liya. 제가 안 입어 토서 다 나랑 심딩에 하장기 가 보죠. 마세 그래서 나랑 마음에 알론데는 아직 좀 제약이 구자다. 아 좀 제약이 심슈대도 가서 가네 그래서 나 라니샤다다 최삼성에 그래서 나 네 심슈질이 좋스.
2: 제 저 파이거니.
3: 나 파유 라사 예 라사 흔듭 존스네 펜보. 펜보.
2: 제 흔듭 존네네. 야야 솜르글란 지고노 갑톤데 어릉게지 사르숨게 뇽앙이 테니 참아지 냠실레 있긴다 욕
3: 나라 통마르 다 그래 아 니도 구예 요네지 제네 좀 티비인다 통마 쳐야디 아 조 녀가 망부지 티비 다티나 니도 줍드네 제제네 점중 쳐야게 고주비 다 니도 줍드노리 양아랑게 점중 링부지 쳐다 대비 아 점중 링부지 쳐다 대제 점중 티 무진롱기 미스세지 점중 진짜지 쇼야 버튼 튜브소 다 이내래 버튼 튜브 산이 지 마 알로자 윤도 좀 바티나게 지 아 이게 닥자 너로다 다가나시 틀어 껴요 봐 다 중심 기간에 딱다 맞대 봐 아 야는 맨 로스 기간에지 아 팬도 매 발라서 보다 이제 이게 좀 망보치 통용 것도 되네 아 나랑 게 섬로 망보다 이제 다 아 점종 정부들이 알레 점종 통통들이 취재 아레 지금 낭동기 간에 이난자 직접 간에 이난자 아 청매 간에 지금 신탈이 아버지 마셔비나 아니 지금 점종도 마점 차도 좀 봐 편도 매부 차도도 섬제 아 되네 시중에 아 점종 통통 주단지 배지 주단지 TV 아 다 단답하도 그냥 점종 통통 취재한 적이 스텝지 스미 구버세지 동의 되네 디젤이야다 단답 대부분 또 면 저기 점종 pechir shinga zi yu dinda zi yinla toshi.
2: Zhe, rongtong dinda yugula kani zi tafsil nran runda su chega samga dini zi kirga zionyong ra yana zi kirga nanga dandun da su chega samga.
3: Da ngarangi samlu chebi ina niga zo chega samga tu. Ngarangi tanda di tari ki chaga tobe di nali ya karu tenbe uyugar sa di chisha yu da di na zo nangdun zi ya di nge ma zimbu gab gi ma bun chenbu 가동쟁이 분가 진진 진주 슈고야 그랬으나 아 전부 나로가 톡바 잡다 된다 세세네 아 타르 그랬으나 시켜 받다 된다기 로규기 튼부치 아 티샤유 티 그랬으나 당하라서 뛰고 인인 라서 보내 통배 지 익차 되주다 다가나시 로규기 아 익찬 되주나 예배 로규고 시 송제 그랬으나 아니 지 왜다 갈 다 되네 조사 팀을 넣어서 보다 아 뒤주 바기 진겐다 뒤주 지금 잡지기 추기 지자유 다 나랑 지단티 아 조 그래서나 지 응의 규주 정도 속말 왜 당하는 조 다들 패들로 발라무 사디나리아고 촌사제 남시디 친제 남시디 그래서는 게마 아 그 초와대 조 주자 천세지 지산 조기 어디리야 아, 제 렌트 체제 티규 제가 탑난 거 소리 체제 아니 집에 구인 대자신
2: 제 교정이 또 손이나 다 리카나무 소셔 작업
3: 나디 하사 톤진 10에 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ぷいきげじん 간직의 사과를 다가나시 시그지 사과한테 주간 양에 좀 내게 리니 배뇨유 다 등산한테 이제 폐실은 용용을 지르 일단 진짜 지금 나 직 증인 좀 쇼든 점에도 다 진짜 유나야 아 기간 지금 오늘 사실은 쓰나니야 하장기 가보도 어 진짜
2: Жи-жи-жи. Та сертынгіні көрінгі сонгіні та сарсунгің етіндің ашқы. Яңна жиг донтымгі сарсунгің етіндіні жиг донтыма нен зынсын жаму шыму ензінгі.
3: Та ғаранғы ғойнай чаша біна жиг дұңдам жияді түйген ғойнай чашаны жиг түйін дейба ло тонжаны жиже түйін дейба та ло тонжай Tā tāntē pārā tā, yāni mēnā khārā sā na tū tātē tsōwā ngū tsōyā tā. Tā kā nā shī tū māo bē lō kyañi yu sūm kē chē kī khārā sā na nē tū ngū bā chē yā tā. Khārī yī nā lē khārā sā na, hāni dung dāṃ kī nā lā yā tī nā chī kū shuāng kē tī hāchāng kī chēmbō. Tā kā nā shī khārā sā na ngā rāntū kū chī tsō kī tsōwā chī tū tsā mbā yā khārā sā na tāp lāṃ kī ngū nā chā shā na chī ngui su karasana tiyata, shukla tenja tiyata, taga nashi karasana rangi ngune taa machui bata, yana mina karasana kuju shinda yubi ina karasana chik milamda, yana mina chik charyenda, yana mina karasana misemdung la sok bata, dindraki tablamle nazo gane, da tiyata, dindraki chik che, che za karasana nga rangi ngunzi shena dungdamdi hajangi shongge chewe, da zumbriki dindraki nambaji resangu tu, da dinaniya rangi Gyuzayagi tablam yina kari tina chogadugla nangdoyongi chane, tuyugi chane kari tina le digadugu samsamjidu. Da karayasana nga zu tartugu karayasana diyaagi miyuti karayasana chik chowa ngui chonyada taga nangshi karayasana da nga ranzu pyo mirigi ngune shashana pyo mirigi mangzogi chik suyu gyun tizu ta dine kumsui ta lakshi ta taga nangshi chik karayasana mangzogi ngui ki chowa ta 망초게 제문다 대두 딘데 총약이 그랬으나 다지 좀지기 탑람 약부지 레슨 것도 아 딘데 좀 문제 지기 열 도시
2: 야야 다교다 통 서강 녀 토노 양처 템데 지시네 대진데다 응어 잔데 토니 노 영 티치시시
3: 어 같이지 도시
2: 야 데모
3: 아 데모
2: 야 쵸 데모
4: 하오 겐 데모
2: 레트그나 타튼 다 자유 의거 정통 잔더급 덴바게 토니 서강 선바 토노 쵸 템데시
4: 나서 틀지치
2: Tegana jashi nyankwa nambayang kir nge ngotizga tabdizgi na?
4: Aho, lakso nga na pair yanne na kam changgu sangshto kare. Tane tarta lirka lego yo sawo latang na yo taga latang gart lopchongzga na na di waig girgingi timo yudato. Tati jora taga latang gart zomba bumtan soko chig lirka chakangan kargyatang. Tane latang gart zomzhik lotibzga Lachir ngom moza jiz gwa nare, taga ti, taga diayik ta po yik nirka aga chig zomzhik ngan zhawo kar timu iyo na zhig yan, timu zhig yan lach.
2: Re re, tatang sharga tonu ga samchig kashanga chasera?
4: Samchig kashanga mama yan zayyo, timu zhig zayyo.
2: Re, ta mama yan se gwa nuga samchig da ta wa songyana ta di tsapar gata nga kul ta papu maa zhiga songyana wa shayang zhig gwa naramo. Tegana, ta kyo rangi tsongina da thomar dhagur tatsuga li ilong ramu, shimuz gichini?
4: Da nanagalo, nga chandu na da zgonare, pajin tsomzhigalang zgonare, di nga nga chay ta sutrung chazir gonare, chag nagzhung tsombabu tanga zgudi kyong da zankruk chik ranga di hlobzhung nimog ковдг зга кти чода тэг тангаран я жигди коркм дро дансон тэне чэзэр конэри та каптог тэ гэргэн мамбуз к чэзэн чатч дро ион юкапс та гэргэн намбаг я чэг тэрэн карцэн к тирэп 당선 경아 조금 녀다 나 엄마 금 녀다 들선에 나 그정 녀 시가가는 그 지금 체질 건데 그정 말 지르간 조금 늘 건으로 김목 당선 저 그선 회나 지 대한 거선 그 되게 좀 좋고 좋게 나즈는 나 타고 나 쪽 보지는 나 지금 저 알아 돈도 전나 주체든 아 하도 진짜 김목 그 당선 저 요늘 당선 지 다타나 그 지들 건데 랑 그 집상 쪽 보는 나 그 거고 지라서 바가 김목 다 먹시 그 타나 그 지금 저 그거 갖고 삼 저 김목 당선 저 야 그더니 김목 돈덕스가 다 삼론로 당선 저 건데 야 더니 디터 그 존톤터 다 그 지금 망바글로 니브자 삼자가 지스 땅아 추고 견속도 미르 급견속도 추모즈가 있던 요서 요 다데지 똑롱 거서도 디모즈가 그 카타데다 르카이나 디모즈리 다지 산스도 그 지금 짐템바 겐 달라자르기 디모즈 성약 파르치 다지 데르고니 츠간던다 디모즈긴 똑소시 바레 다소
5: 제제제 뜨그나 다 릉게 송기나 마음파 그 사슴글람 칸이 쇼슴글라근 심옥
4: 다치즈 일군들이 나프터나 니스톤 쵸브젤로니 브송에다 디 쌈종브 줄람 칸데지그니 옌타니 따따와드 지 겐조오 쳇일군들이 다 맙체데 캬브르드 뜨그 지 랑아 뜨그 쳇일군 샘싱로 자리즈일군아 쪽고 랑게 디도나 다후이글군나 쪽고 사르츠민나 쪽고 쇼칸게 타다 흐인로 쳇데 쟈께요트 니 따탄라즈나 양디모고 지 샤가리토 디모이온디 뜨그 쳇나 지 샤가 톱조트 솜트조고 그미게 말했다 옛니나 양 지 니카스 지 캅캅스 디모데 토욘엔 샤가리 토욘엔 나야 지 샘나즈가 따베다 샘싱라오 요치 디모즈지 댄스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ᱛᱟ
2: Rere, ta somba buzi gini tani, lakabar ta rongtan bazi gini tani, ta lusam soshi gina, soa gini nyamyo yoke yoni, yinang taung na zhung kabda, ni yon tamo remo. Tegana maung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3: 냥쿠나바 챤나바디모이나 데릉납처츠기 다르그비 치쵸브질당 자르츠기 답자피 치브질 워르츠기 답자피 치브딘 라그자파상레레 제티티르타르트 제식상절레슬라냥 브르가스시

오스트리아 제멍치 큰거 제훈 로슨 클린치 니르훈 제사위나니 신화 산지 큰거 치든 전자 당는 쉐급 단도네 중국의 양치를 외출시 조비 네콩속 자쿠 망보니 총출을 남신 전 피지총 요비 여러분께 샘크집 삼밥전니 니픈 냠질라 근덕 동기라 판선 법종 등 자님 냠디셰 반네 다소도 여러분 등 중기 냠디셰 비 양덕 비 답금리스레 로슨 클린치 이프티나 여러분은 그 제급 소시 점직 리콩지 랑글기 다님 링튼지 냠디 롬십스기티 여러분은 땅 중국 리르 소치 쇼크티 제리아 돌니 앵앵니 냠디 땅습다 베니 여러분은 땅 중국 차톱 카스브 땅 탐모 페이지 원지 셰프 로롬시기 분돌레 로슨 클린치 니르훈 티츠브 소바체티 중국은 참르시 바당 데너키 디훈 진간 거지 토 땅부르 중국은 참르시 바레레 키르단도네 오스트리 땅극 소치 중국 와르제 제리 제습덕 동부르 탐웅 인진 땅 렘든 적보요레 Tetsubi Tungdi Junkun Rishuli, Junku Rjin Rang Shang Rangam Tupi Lorji Jerinila, Jilum Shipper Masl, Junku Lig Jetangrub Janjin Pejila, Songhi Chimbo Yopang, then Homshi Yosere. Dalona, Junku Tung, Ossetri were in Jazini, Longanaguri Lorele. Losen Kilinsif Tantone. Ossetri Atang, Junku were in Jazgipi Tanla, Zarsi of Tamar Jessup the Songule. Dear Mommy, Lord of Gabjua Nibzung, Shogni Jer Jacob and B. Tumsgili Kunjan, Jinji Tung Tigilir Gayule. Nirtung Jobjil Lore. Osatariatang, Jungkun Rilati, Zamtan Tapchi Jokun River, Rampurgini, Jacumichi Chapun Sosu, Nyan Yamdi Teller, Romshif Tampochen Yusere. Longung Arnirangan, Jindi Jeremla, Shetipsi. Losen Killin Safety Na. Osatariatang, Jungkur Jacumichi, Shedilan, Tonchim Shaching. Tonta Warsum, the Shoman Ligatang, Jessi Jacham Jerzadun Jinchum Shite. Nyamdi Shedilak Kandatuatang, Nyamji Jim Pagison Bar Jinchum Shiba. Jacumichi and Pagin the Him Talpatang. Dinarang wurde nyamde jatsuche, romji ogladang reni, zamnung shede tang, peji la rongdap shipper masle, huanjur tang reni su chakum mangpu, nyamdi jesap ta tangsti, yer jemji her ta sawa tang yule. Mengher osatari, keli drivjatang, ngapchilaki, jongkur peji sundem shijing patang, deli osatariatang, jongku nyamdi la, sunki chimbu damba, denham shi yule. Losen Kalinsif tantone. Tarta jachig ni wunjulang chasing, namdin jardotang, maturini chipchichung, sakajig natun kachin su. Zamlung Ramsin Chenjan Sun Mountain Jongshin Yule. Was a Terry Atang, Jungkur Jacumichi, Tumsigli Kunji, Nali Tapigoni, Jimmy Yamdi Jessup Tongatang, Pishunga Tamunda Hik Jividitang, Yamdi Jason Tisanta Dangste, Golashu Natun Tachup Shepper, Logitang, Stokum Pagisere. Jacumichi Mongper Kashuna. Losen Kalinsif Tantone. Narjun the Mong being Yamdi Jacso Hirmertang, Jacumichi and Zarsi Jensen Quantang, Kentatong Kayene. Was a Terry Atang, Jungkun Narjunchi. Pansen Samred Tang, Rini Jiri like Nunshi Day. Among some of Jinten Jamaj of Dummer Chieftain Tatana. Was a Triadang, Jungkun Zamten Tapjubun River, Gundak Tongwital, Pigi Hali Chimbunjong Sere.

불릉 티제 셴저 땅 사콩 저치기젠 페이지 냠디 피제 부정 부시마나이 치제적 임셔지레 종긴 잠은 끈지 폼비 페이지 점집 등 요정 종기 랑스도 랑스도 셰비 페이지 탑듬디 불릉 디등 제비 페이지 섬로 없이 비자급덕라 그마 태비우세레 비치마나이 치제적 인제 공모레 불릉 티제 환주르 자사르 불릉 디르도 비 종국 종습 큰게 비비 제튼 헬런 총더 셰 급단도네 종기 끈지 예품 셰비 로지 랑신 집 제주 시티 나우 종회 화인 락송 흑사로 나요레 종기 차스 단직 등 관주 다르지 리니 남은 펀스 초비 이제 급증 직점 셰퍼 반봉 셰핑 요바 등 종구 관주 폐지 때 날린 제득 담비 잠릉 직점 셰퍼 판바 요라 이제 급린 긴진 뜻선 바롱 세레 비치마나 입셰지레 불릉 디 등 종군 줄라 때 남득 등 탄절 판스나 선주고 니푼 냠지 직망지 부담부 등 쓰기 요청 대름 폐지 립숑비 냠슬 나죽 득 요레 니스퉁 니르지 로르다 거브르 불릉 디 등 종군 줄라 때 슈고 용진 탑지 쪽

Yan Rejkunabatena

0: 야 저거 데모
1: 어 테론타치 데모
0: 데모 데모
1: 님 지금 있는 거 마치 그러면 메토코 망로 강로도 거기나 와가
0: 메토코 망로 강로즈 야 갑자기 나 거기라 데모
1: 야 데모

0: 야 아픈다 디모
1: 왕야 디모 저도마이나
0: 야 디모 디모
1: 뭐까지 질린틈 디마우나 민체 끌어매 도메스 그 망라도 도메스 끌어까 헬베다
0: 도메스 그 망라즈
1: 도제 얼마서 해야 되지 라까
0: 도마칠 도마 소라 도마치테
1: 젠스 그 망민체 그 도메스
0: 도조리 페리 어 도마치 그 얼카노즈라
1: 도메스 그 망라도
0: ཁྱི ཕྱད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ཁྱི ཕྱི མ ཡིན ཏ ལེ

야 조금만 봐 되나 같이 가본 몸이 레스나 조금씩 그러면 사전 찍기 정목이 지금 당지기 열세네 말아지 아래와도 놓거라 글렀음이 그다 르든디 사전 찍기 글 공안은 찔라 많고리 따라니 장고 거라 글러지는 좀 그냥 말도메가 되나 되는 글 레스니는데 같이 말 하든 찍기랑 비공 안은 찔라 많고리 레스고는 거 말는데 ti tarta ni na da de chin dam na le sin da la san jin bi san kan ji yong ji yan mu tu ba ji yin na ba zo ge ten den tong chan bi mo den shi

야트고 남바테난 참더니 영아치 응아르진데 테릉글이 쳔데고 고트타르텔 와르근진 타르글랑비 나와 타모스고노그 지냐모데 냠거로뇽즈길

0: 야 접대모
1: 어대모
0: 야 초대는 글이 생기나 시들 이런 신도마글랑 비서 상라리 라무스 군더서 작디
1: 어대조 건전마다 테란 로마츠메 로마 노르마 마 간자라 산디라스
0: 스케미
1: 리 알린세 지비나테 로양가루 좀부터지 따나
0: 로양가루
1: 어야 되는 신초라 너무 다들게 되시리 나무데
0: 스티르 말아 다량으로고
1: 어다 레안나 시비 어다
0: 저세니 말아 레안나 시르 또 시르고 어디 언디 레안라
1: 어 레안테
0: 야 갑자기 미래스나 고르다디모
1: 야

야 파사파일 파나망성 열매번다 사가송산이 장그 요제노 떠인 야 커레 따나용 용강내용 유내용니 얼럭서럭서 떠나브런조 강란조 정몽조지 강란조지 흥안안조지 라서라서 야 커레 망라체스르 파에강내인 나의 망라 아빠 체체스르 나의 파일 암도 마라인

Rabja kargi tsikindi tsami gu tangta. Warkim da jilandiga

그가 니반디 냠고 로뇽즈그네 타나 샴니 나바소그 간소그 라만 드무치클랑비 트럭 서슴스 이모르 공라스크세니 말라 냠오시라 산지노르스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그리센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토바 톰친들인 지르진트 잡비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자상 TV 더든 친담 집 상큰라기 테나 다리글이 친듬 지그디 조영 디출 망보식이 메크 테남 징트르 나바초그 마루클르니 칸근 탑툰바 세랑비 로지 돌르세니 세르기냐무식라 산우스

야, 다들 잠재 형님이나 청무실 쪽서 최소 정말 대모이나. 조시 담빙 혼조로 문득은 열크 끝 전이 다양 아초 정말 아초 담마가 노게 히.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야 저거 중중서 대롱는 자빠 성근이 뭐래 레 자빠 성근이 뭔데 전용 문제나 저거 중중 정마가잉 조시를 소행그 잔지크 디츠시 던당즈가 영식시에나 나초 나충시비에 가슬 린츤드 타통세근이 뭐잉래 저거 중중서 대롱그 나충시비에 가슬 린츤드그는가 아른그 능근 전통원밤 양나 스탐 파시기 타근 전통원조 자득시에율 레디나 데릉그 나충스피 가츠 타통린츠 드질다 당이 조보 중중 츠릉그 릉근 쥔퉁 땅스담 하치 타근 쥔퉁 몸지리 자득시요 큰거 조보 중중 요나 파진더 린츠 타통거 글름나식 버가스시 린츠 타통 큰거 가브릉정 드그든 치그득슨 니르가 섬든 나르가당 드그든 치그득슨 니르가 섬든 트긴 레디나 데른 그 나충스비가 칠 타통 린슨드그는가 닝 하르진드 주보 중충처를 조기 드긴질 그 참바 땅 티바가 아치 그 참바 르비 가르쿵 그 참바지 참바 중어 흐슴 거득시 요라 데른 그 조기 드긴질 그 참바 중문드그는가 도적 중충 라모 영숨 그 릉노 그 야라 승기세네 랭 헤모즈 거득시 요라 티바가 아치 그 참바 중문드그는가 나치 오고풍거 르무아시비 담지지글라 영아치 냠타칭년주일 뜨한치니 흡족총총 다리 르마그샤노그 함슴치비 머리루젠세니 담지지글라 거득시이요라 찬바슴바 르비 가르쿵그능뜨 포마 체위 포마 총브르 탑추시나 긍자시아 기세니 참르그 징히그 키샤 통어즈그라 뜨간치니 통화마그 나총스비가 슬린 승거르비 가르쿵그 릉시금 지털이다 땅이 어간나 챤웅 단슬르그 제삼비 포시 르글나 남실리 아저름 포수잉 잠능나 카슈 기시바 냠슈샤제엔 야디나 두부충충치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증 일라사우르중요라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증 드그든치 즉슴니르그 섬든 아릉아등 드그든치 즉슴니르그 섬든 트기인

0: 전전 하나를 접어 천천히
1: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진짜 참패시니 얼랑가 잔데저 센저러워 가서셔
2: 야나청 두부서 디나 토마르 저대른 그 조끼 등인절 그 잠바 청운다 그 나가시기 주일 레 두부 청청 성마 그 기술 따라 조끼 등인절 그 잠바 청운다 인지나 두부 청청 치 글렁이 끈 준통 음사 그 두부 청청 즈레라 레 린슨 타통 그 글름니 린슨 타통 큰 그 가프랑 정 특그 던치 특슴 일가 섬든 나는 알아 특그 던치 특슴 일가 섬든 특질 다당이 주보 총총 세여른 그 릉이 끈 준통 없나 총니 마차 그 영 주보 총총 소라 디 타그 어쩔릉 요 나가 삼치 요 나영 나징어 저 솜득 소청원 자티 다당이 흑그리 영나 총나리 나치 주보 총총 세 흑그리 영나가 삼치 뜨거 전이 아담시 유비고니 주보 총총 세 현름 뜨거 득상이 인 레티나 띠른 그 조기 등질 그 잠바 청운다 그 능아 아직 그 두부 총총 속에 도시의 그 공성 그 럭시스 고득시 요노인지나 도둑 총총 하모 아양쯤 그 능노게 야라 성기 쓸거 노가 량해 못다인 나치 냠뜨 당식 년주일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송
1: 피바 송춥셰브르 나츠 응그츠셰진율
3: 동구 어멜은 폐기 태자초비 제편의 리저 야등 냠들기 시브르 특크르등 시브르 희스중 시브르 보클프셀
1: 시바 송춥셰브르 창마여비 서식킹 알라니 치셰트

0: ཁྱི ཕྱི མི ཁྱི ཕྱི མི
1: 도덕가 코단든 초대용 와는 코트헨지린 향니 남측은 증후 실루바등 하르제 사차대그르 도덕라 어그니 다바인바리 시스 나춘 르모와 데레 스카데레 초라 토인 멍포 코비 샤르긴 증후디 체지 덕거 문증바제인 시티퍼 나춘 대이 마시 카드르 나라 앙을 메징 나랑 심바 하징 어찌 보인 그슬 카드르 니여랑 니제 르슴 돈니 샤르긴 증후디 베쿰시나 나정 치공으로 심바 어찌 보용 마슬 지 제바레

0: 看比西出连心
1: 擦入一二当地了和浪人
0: 这比多个擦人
1: 二比二当坑这么人
0: 拿出拿出西比二嘎擦的人
2: 亚洲不穷穷错切齐没他的那穷是别的该吃太东林村的个参巴尼瓦提巴嘎吃了年不是该吃些亚的那第二个提巴嘎吃个参巴穷的个能啊亚齐没他的托不到阿都是你热个通子个年就业了
3: 哎呦这样都干什么啊啊啊啊我就是一个你
4: 내호근데깨니감고나면거니
3: 너세거니
4: 올리
3: 펭근물과체크를끊어지르게
5: 아또턴나니
3: 어턴나알아턴나턴나지도지될거니
5: 왜저호자집디다론진지가로치줍니다지가잡죽지고
3: 니니지가아지가마다아빠지가잡도에게선선니러갈린말고
5: 알아저유글이샤지요
3: 아왜다튼다나쇼더큰즈마오타아빠랑니가년글년글서좀토하서니다고모고모아빠가마이트에서왔던데있어다띵이렇게말하고춥지여지지지좀좀하지고
5: 제지라는글이샤라는글이야랑게샤느리
3: 안게한등이야시가춥지좀좀하지고자고
5: 제지라는글이샤라는글이야샤느리
3: 어늘샤느리고나오니나어단다래지아니만됐던거다하하리샤티사송말하시지그래나머지흥은언제길게나직던다면이제칼로는말무야쇼
5: 나고
3: 길게리샤티사송아
5: 리샤티다니
3: 티다
5: 오샤가언니언제찍다고
3: 오야
5: 오래디진들이샨디게찍고
3: 오야
5: 스카라요가딱딱뒤죽
3: 오야
5: 디가다니니야주느리오다송아죽
3: 오야디냐아탄간크린다와즈느너와치빨라
5: 아저우춘주승들이있고야우지도망가서시
3: 어땡니시느리야아빠가도망가서죽는자동아마가도망가서죽는뭐아치가도망가서죽는거뭐아가가도망가서죽자우샤모가도망가샤모가도망가샤모가도망가
5: 아도도무슨말이야
3: 남은남은맨날죽는젠바치젠바치
5: 야또나주승지역사로지도
3: 승지역사
5: 아
3: 라마초라이메비잠비양양나거즈답잠비양양나거즈답
5: 아저또무슨말이야시호자티라샤고아저우초곤조회자타
3: 아저지곤지
5: 우초곤조회자타지
3: 어나잉안지잉안지어띠어찌토마난다나오크띠어찌토마나어찌토마나хоч дочь моя чукатя калитар гнуза айдук тамтай а ла ла хоч хоч а ла ла ла хоч хоч хоч
5: таны музыкал хоб жозе тавжи марал
3: хоч
5: а дон жори
3: а до до до до до тану до
5: а ча учунжу
6: а дочь гому
5: а гиргин
6: токона со отрап жика тегиз куйга жигилин жиго
5: ой아도아도
3: 저그래
5: 길긴그새끼랑혹은아구라지기지그질린지시
3: 지금아나나다만듣고된바아너또고슝가랑이냐이탁잘리지고났어
5: 든다승아라지금며치기야
3: 며치기지금만너또고슝가랑이냐아곧
5: 든다승아라지금며치기야
3: 며치기지오는말
5: 야라롱
3: 길긴자
6: 야소야너또저대란질린거장난되게주고
3: 자미독다리길은락지키고타오려면타는거자미독다리
6: 아도마르마야라로지키고치고
3: 오야길은야다토머타미양스가자진댐고지르고아빠도리아하아빠도아하아도에다아도라아도라아도라단장아미시아무식지난쟤는아무식아집지도수치도구나라라라집지왜아아집지도수생들이
5: 아마쇼수그리
3: 아마집지금냥어디또얼싸그지고얼만지얼만코얼만 샤르만 드기덕 허로틀라는 더진지거고 샤로 니어로 만딩오스면 기록은 잔득 스타로 뜨로 파가라 제로 지금도 난 데스가 있어 다요네 지요네 난이야 담만 듣을 딱딱 담만 듣을 담만 듣을
5: 기름 지사선
3: 오 기름 기름 니야지사선 니야지사선 아
5: 오 지사선이
7: 사선아 기름
5: 오 지사선아 자가 정이 놓고 너네 데른 걸 지사가 말자가 대 집들스 기도고
7: 오야
3: 아로 저 저리만 돼 호라비 다들 지가 싸가
5: 싸기야
3: 싸기나
5: 어
3: 지금 맨 지금 연도 지금 또 치지
5: 아 맨 지금 연도 지금 이렇게
3: 도르중 디안중 알맨 지금 연도 무슨
5: 아 니 초르맨 비마지 알맨 아그중스 그지야
3: 야 디네 연치스 못이나 어로 드스컨트 우리 저거 좀 나메케나
5: 요케티 마르와 치르 알란 차와 차와 카와 과와 장구 호치고 근데
3: 야 디안다 치스 야 디아다 치스트가 디나다 치아트 그드가드가나스
5: 아 마리 또 거기 들건데 뜨드리에
3: 아 나게 먹는 건 여기는 진짜 야셔
5: 나고 쳐드려도
3: 개가 진짜 나간 거 지코식이 나래
5: 지코식이라 까마 먹지고 소콘식이라 남지르 먹지고 게르근식이라 점지 먹지고 로르식이 니 맞게 초 언더 초티나라

0: 통티뇽 위에 담스르랑가
1: 슈니 담스르랑키 참비낭 시주이히 통디 담스르랑가 시비 참비낭 nga chi che nam la du shi xi jin ping ya ja ger de pe mi se de na ja khu che ngo chil bi shen zum de mul thang jo je par shi bar ye khi dim ji thol chi ba de ji shel da ga bi chi jing ni ni chi ji sum ni par ja khu ji du shi xi jin ping dan shi ta ra ja ger de pe mi se de na ja khu che ngo chil bi shen zum de mul thang jo je par shi khang shen zum de mul ji de ji zhong gong zhong yang cha si ju je yun shen zhe le bu zheng wang yi yi 진정 사랑고버 텅디 참지 니츠릉 우촐낭 텅디 참전은 롱이 차릉고 중앙반 고츠비르 고라샤비 토슈가 야쿠라쇼비 쉔젤은 거출 가친식연라 세르든 체미 냠디지 비츠토비 폐지라 니츠당 고라샤비 토슈게 냠들라랑 스톱라스 근데 동버 탑지게 돈형단 데르 서바르 디츠 녀르브제 영망고비랑라 두셰 시진핑 가지츠 셰구 텅 쩨좀라시니 Sertina Jakub Chien Gochilpa Tung Nyamde, Pejitia Jichin La Nyamde Dang, Nyamde Chia Lia Sarba.

오스 트리 제멍 트리 큰거 트리훈 로슨 클린츠이 니르훈 제사 위나니 신화 산지르 큰거 체든 쩐드 당는 쉐급 단도네 중국 양치르 외취시 초비 니쿵 속 자쿵 망보니 총출 랑신 쩐 피집숑 요비 여러분랑기 샘크 집산 밥쩐니 니픈 냠질라 근덕 동기라 판선 법종 등 자님 냠디피 반네 다그즈도 여러분랑 등 중기 냠디피 비 양덕 비 타금리스레 로슨 클린츠 이프티나 여러분랑거 제급 소시 첨즈 리쿵지 랑글기 Danim Lington Jin Yam the Drumship City. Yorub Langtang Jungu lyrics was if Shorty Jerry Adorni, and Yanir Yam the Tans of the Penny. Yorub Langtang Jungu chat of Cars of Tang, Tamu Paging Wonder Shepherd, Rosham Shakipan Dolem. Losan Kalinzi Nierhun Tits of Topatati, Jungu and Samshipatang. Then a Kate Hunjing and Kerji, Tot Dangbur Jungu and Samshiparele. Kirtantone. Was a Terry Dunker Sosi, Jungu Archie Jerry Jess of the Tomber, Tamung Yenzin Tang, Remden Tapo Yole. Tetsub Topi, Tung the Jungun Rishuli, Jungu Regina Rang, Ringam Tupi, Lorji Jerinilla, Jilum Shipper Muscle, Jungu the Jetan of Janjin Pejila, Song Hi Chimbo Yopang, then Homshi was here. Dalona, Jungu Tung, Osatari, were in Jazini, Longanaguri Lorile. Losan Kalinsif Tantone. Osatari Atang, Jungu were in Jazzi Pizanla, Zarsi of Demer Jessup the Song Yule. Dirum Homi, Lord of Gabjuan Yuzung, Shogni Jer Jacobin B. Tumsky Likun Jim, Jenji Tung Tigilir Gayule. Nirstung Jobjilore. 我是这里亚等中共追了的，咱们等他去做本追了，人不如心里。

불릉티제 심지 등 사공적 지기전 폐지 냠디 지제 부정 부시마나이 체제적 임시제레 종기인 잠은 근지 혼비 폐지 점집 등 요정 종기 랑스도 랑스도 시비 폐지 탑듬디 불릉디 등 지비 폐지 선로심 비자급덕라 그마 태비우세레 비치마나이 체제적 인지 공모레 불릉디제 환주르 제사르 불릉디르도 비 중국 중습 큰게 비비 제튼 헬런 총더 시 급단도네 종기 근지 염흠 시비 로지 랑심 집 지주 시티 나우 종회 화인 락 송혁사로 나요래 종기 차습 단직 등 관주 다르지 리니 남은 판섬 초비 이제 급증 직점 셰퍼 반봉 셰핑 요바 등 종구 관주 폐지 때 날린 제득 담비 잠릉 직점 셰퍼 판바 요라 이제 급린 긴진 뜻삼 바롱 세레 비치만 나이 셰지레 불릉 디 등 종군 줄라 때 남득 등 탄절 판스는 선주고 니푼 냠지 직망 셰프 담부 등 쓰기 요청 대름 폐지 립숑 위 냠슬 나 죽다 요래 니스퉁 니르지 로다 거브르 불릉 디 등 종군 줄라 때 휴고 용진 탑지 쪽분 줄어 탄득 시 때 이제 금진 줄라 때 게르모 사라식다 세비스레 비치마나 입세지레 종기 남진 불릉디진 폐지 탈레 잡추시브르 냥탁바니 과정 70신 요레 망지 드기치 등 생리 만진 초르튼 톱수 니쿵 찬슬 뇨총 어르가 통수고 잡쿵스 불릉디 등 종구 냠리라 점지 헤르타 사와 토요바 등 불릉디 지역 전속 등 관주지 처지르라 소미지르킨다 등 요바 마슬 불릉디 마멍진 초이 차신 르기 토비스레

Turkey 선전지역 런던바 우칭무이 지접된인 차도시도네. 관광지역시비 쿼터 조이 등근 고칠바 의자란지 등극디 적치메 프로통위 칠지급이 이용 탄캉트 링근커지리스레. 터키 대킹기 답자퍼 쿼터 조이 등거 적치메 프로통와 등디 쿵무드 전속능 지프시비 쿼르지 자첨 찰선다 진침충은. 사디 냠시지 지접된인 접바탄나 우칭무이 년들 터키 대킹 통므르 터키 대킹 제모니 부탄도네. 자청 차선대 오즈급이 다십 등 산조용 탄캉라 산총용 탄캉 신디올라 의자 난지 디흐지 근근 커지리스르

0: 차등가 트랜스파디 체다고 너냐 타마니가 담네 군도 독식 아 딜라크네냐 차등가 치트스파다고 타소니나 다르초 자토니 다르초 그런가 트니사네 메뉴 담고 트랜스파다고 저 합버트냐 좀 고. 지니 이제 추니에 땡에서 마티르 양나 리코나 마소스 그르근 제이크다 톱톤아 조금이 그르게 이샤로 수카치 좀 마티드가 되게 단단이나 단이나 이쪽 트랜스파다니나 뭐만데 데만데 양나 첼리 옌딕 멘딕 아더 다르초 저 시스카 아 때문에 특히냐 이쪽 자토니 다르버트 공감하고 싶군 아다 크리냐 고모 동토 시니즈 거와가 동도데 야칸한 정도나 요나 너무 쉽군다 삭버도 냠적군이 어야 저튼 그 주차 된 거 전부 받으나 또 터져들이나 키 돈도 된 진리 라크네 야치 야 키 야 야카런 세비 바지로 하는 맛이 아니야 라크 찾으나 공을 라크들 공 치다 하나 좀 그러 이들들 딸 치다 거서 좀 그러 때라 지금 나도 오고 그러지 뭐야 그러게니나 전부 받고 공단이나 주 정상 전도나 정상 친구 그러게니나 전부 받고 내가 끊고 되냐 자전하신 거 그렇게 전부 받으라는 됐다 오늘이 아 춤 돈아 저는 말을 주가 많아 늙고 말이 어 했다 것들 대한 직행이라다 전세반이랑 그 자지 요노 아 그것들지 대로 튀는 것도 언덕인데 또 언제 이렇게 시작 거는 전세 받아야다 당이나 그렇게 아니서 못히 돈을 띵 건지 왔다 답실 되게 그렇게 레시피 아래
1: 마리리리
0: 그렇게 리콘서 그렇게 리콘나 그렇게 요카믹 그렇게 럭터 찾듯이 또 참하다주 하장가시
2: 레 과든지 야냥 그나바 디나다양 디초고 원거 당대 참총 당 졸음 레슨 동침더니 조고당타 레슨디 좀직 바탐든 챵브라 Zomzhin gan karwaal harjil draakhi dang draakhi donribiyin, tarkilwa shigloyin, shichib tarkilwa gwaangzhig cairang dang sonim rinchinanyin. Leesindu, zonin shangchin dang isichim lankanga rogribishini, miyankanaanba nirkibisibdeemu.
3: Tormun meesun ki tiyanla, abarisim bi digirjang digbi, hokim dang hangliwa
4: sogo. Danu bijin ki tisul jirgiyin.
5: Tormun washkil alonchin.
4: Tormun washkil alonchin.
5: Sarangir nyamdu.
6: Nyamkunamba chenamba demoyina. Terangne jersiche dagabi chi chobje dang. Jersiche dagabi chi chobjel. Worsiche dagabi chi chobden la. Zapasan shel. Shuni thangdi sarangir nyamdu lechin che nangtona nadi jib shel.
7: 시진핑기
6: Tsobshin kalji arong zhugbi dokhanga yomgo jirgu la lingan la shkandil hichin dang. Shunni nangtong la shivda san shu.
7: Zhonggong zhongyanga fchichib shuqi, jiakib ji zhuqi, zhongyang amagay zhuqi Xi Jinpingi, nyachir nguantun zhugchan lirin pejik tongji tal zibtun gachin nangxing. Danggan chukchin jobji ban chukchin, rangji jir nguantun zhugchan lirin rjinchin meprin pejik tang jarsil shung yul. Sartu dhushenni tang jansun neikhi, shukhdi shtokhub ji chir nguansil fin ba tang, Zorchin jir stobdun jia kim zikchim shepi, gomftub tambuh biyi. Xi Jinpingi nanjib tantuna. Tavlam xaru istang, tiru xarubi zhungku chachi jir shensuk ranglik jir gongpan zibtun dinzin ba tang, peji jin dakhi xarwa cha cang shang chikba mepir shuk yungni lakhtar shepa. Pesin toyin peji tang, chesin toyib denjig xigichir jin chargub shargi. Rini jan tang, jangduk jan, nyamri jan jui jir kapshung tanchung shini, ngontun jir zhukchin lirig mamtla shtobshir tonggi. Tunli mamchang rangstin cunzin tabi chesin torak tonggi. Nguantun jib zhukchan lirik shkangzinta jirwi, tangrav jan jir nguantun maalag gamchung zikpa tang, ngipung huanjur jir mangsi saftan tang jashil tong giyi. Zhungku ligji tangrav jan tan jirwa shkandag tong bir, ndakchur nirdan donchub shar giyi. Rjayung jir nguantun zhukchan lirik jin chukchin, adar gavi cib jirg nini cib jibdan nivar Beijin dan chukpa rila. Chungdi to Xi Jinping gan zibtun gachin jirg nangwa rila. Zhungkong zhongyang chapsub jirje jina, jesil jishib kanga zhungli li ching chungdar shigdi xomshil ghanang. Li Qianggi xomshil nang tando na. Fchichiv shuchi Xi Jinping gen zibtun gachin nang, nguantun zhukchin lirik gongta baiwi donhing gachin dang, kapshuk dang, tablam, lingin xoob ji yejibshil xtangsib nang wii, tabji jia rangbzin dang, zibtun jia rangbzin, ghamigta jia rangbzin ji hajang qinpo dan yu la. Nriil li tun yigbo drabjir, zhen zin sa gachin kundum shi yu la. Nga ci lobjong dang, guan namu dang, lagdar donchun taqchigdab shi gi. Nguantun jib zhukchin

야다드친당괴 아레바탕아 무언드나 남니 나츠 데릉영 잔지케 와능 첸제 포냐게 타퉁게 끌음니 한즘숑 버 던즘방아랑 하청가율 체남비징 다스타다데 체치긴 담나 나츠 렌첸데 센시능게 요라 데나 데공영 던즘바 체릉아 로마게 글뜽 글레영 동레네 제르 속글치 찬노 바즈게 와능 첸제 포냐게 렌첸디능아 고드게 이골 데나 쪽부남바가 영 나츠 와능 첸제 포냐게 렌첸데 년슈르데 렌첸디능아 알레땅레응가 리와도나영 추와 데릉글렌첸디능아 고드요누가 알레땅레응아 동네네 제르긴데르가영 아릉가 파마펜첼땅 쪽부 쪽무스와 센듬 손실지 몬든데케버영 르가세시 야티나 참드닝이 체나마 대군글렌첸능아 고드요누글럭지 따 오초즈길 톰르 알바반 거르겐 도르흐타 세르구누가 망레시탄 알바 르게 자게 아카파마 세르구누가 렌시 알만 드그무프첼케 뜨그 세르슴 찌무 오르궁아스게 세르구누가 망레시 가송 자히라 곤추가 잡아 삼쿠지게 초파 세르구누가 동넨시 렌첸 추등 담마 치준 메토 하무스케 로얀 카르푸 세르구누가 렌시 Tsirtin jage, charang vular, pendang yo sergunuga manglesi. Alama metuk, agung angun yezin nore re sergunuga manglesi.

야다

야, 다들 티신남 그 니비 녀큰 쪽분한 바. 다르타 체적 그 녀름 튼존신 반데 완농 튼지 포냐게 타통낸 챙긴. 참데네 치 알마른 친초라 밤아 치준 메독 함우스 꼴랑비 로잉 가르부 세르군 위글랭데 센신농 주길.

야 세댕가냥 군족분남바 다양아치 야나마 프모조마 속거 잔주 세세르군고 세르긴디가 라킬냐 무고토니 대군거 완농친제 번야거 타통글렌친데 동침데니 주고 레첸데 체르고 로마거 좀지글데 땅체적가냐름데 좀 바긴 레첸데 좀증간 커바 체르고 자히 땅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 스타클와 아군트 체르고 땅 손마렌치나 니긴 땅지머 나초 티터른젤 다데모

0: Yahatana tarta teringgali tsindi tsamba tangpun tabjilandagani teringgar kandun rgan rtagambim tsirang dir ngis rkalam dila kabdai chuyil. Wey.
1: Wey, demo.
0: Oh, demo ganla cho demo.
1: Oh, danzuma demo.
0: Demo, demo ganla. Tiga konuina ganla lobjong asong do siko ka.
1: Ah, ye, ye, ye.
0: Kagamela.
1: Kagamek.
0: Ya, ya kwaadrin chetani ganla ka ngachu thorin jirkele tsinga janranda tanglangi teringga ningkong de titsulubza gorkub sin tani kabdai juga gorkumda nangno nyang tkwaani kwaadrin chishina yin.
1: Right.
2: Ами фосуны мир фосуны зири качатымыз сумак.
1: 다 아미 도수들 권하여 죽고 단 돌때나 좀 정도 없으시.
0: 네.
1: 다 샤이딘 돈득 담출이 지나다가 아자찬 예수님 지나다가 다선 신앙 그 삼질 강인 나라 토동 아마 그 소수들이다 다 당리시고가.
0: 네.
1: 이 좀 생각다 아마 그 소수지나야다. 아 좀 정도 소수지나야다. 내 정말 증달이 삼고.
0: 네.
1: 다팀나니라 다팀정소수도 소우는 그 가치난 증거는다 그런 그 상태 상태야.
0: 리디 리야 리가나 공이 다주 팀정소수인데 그 가치난 없는데 제 팀등남바 조시 비대는 그 년군용라 모즈그자리 오늘이더니 다주 고리 팀분데 그 지 흐르친 등등데 다 팀성 팀성가 소소인데 종노가 그근데 히 잔땅글라 카네라 양만자와 차프르 팀부유 그다 주동치르 땅 종습진 너무이나 띠츠그다니 아주 롱종사차 다치징 너무이나영 데 고리 등등비 팀성 소소가 네브니르땅데라 양만자 그디나 간다가 데랑글이 친답제티 다주 롱종사 근다나 요노가 팀성가 그거 소소가 네브니르땅 양지 라랑가 초가 나든 더즈고니 카다즈기나
1: 제제제야야 안타 다다 그게 좀더 따우든 지나단 전체 그 차도 전노가 다 제출을 그래.
0: 응.
1: 아 디마 세다롱 다 보수 다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칸에 양체지 돈. 이 돈이 다 자유 검시 정도 제가 쳐줘도 단 돌때나 아, 딱 좋은 것도 하마그릴 것 같아. 대인도는 하마그릴 자유 때 총팀이 검시 정도 제가 쳐간 조금에는 딜라카는 형 소속을 찾을 것 정도. 아, 뒷방 같은 특급에는 남받아요. 다더니 다 샘큼 그 듣던 지나자 다시 아이즈겐지나 다 샘큼 지금 너 시체진다 뭐 샘큼 뭐 시체진다 뭐 영나 지금은 나 다 그게 법정 그 도와던 영나 나선 그 고름 그 토나 그게 왔지다 남아 나서 좀 그 넣까
1: 네
0: 나도 지라카네 샘큼 그 듣던 들라서 과 대형 차도 정도 늘어나 아 따뜻모 그 안에 망보 망보도 그 다 다 정정 그 법단이 그 와 와란 대원 듣고 노 그 니 다 대화한테 보면 디와랑 찰럭션도 다른 게 다 오든지나 진능 네네 네트 마포지션 그 진능의 하마가 니와 톤 토큼 했더라 다 진능 소는 소다 마포션나 네트 마문 마메다 다 진능이랑 게나 소다 냈음 된 거 기타 다 다시 아이 때 지금 그러는 아 늘고 있죠 아 자이 때라 지금 냠도 다 고이고 고차시네 얘기시네 또 뭐지냐 냠때 지금 다 고이고 요나 다 지금 아주 다 지 롱도 마초스리 나타 얘기 머신는 만가 만가라 데타 다시 아이 고이고 고 진다마 자이 글리샹주 고린다 요나 법정 고니 디스카트다 다시 얘기 머신나라 다른 게 지금 나 카톤 지셨나마 카톤 좀 된다마 또 못해 되나라 죽고 예 진이다 고시 좀 오지 길라 뜻이 준다 나랑 게 존나 다 냈던 마음으로라는 게 하마근 니와 통금 메모가 숙견 마음으로는 내 최선 뭐 내라 좀 죽고 다도 못 했어
1: 네 리근다 더니 타고나셔 군우추 나튼스운데 곰시 증오즈 제승이 준데 랑랑 촌셔 지나라 침득 촌데라는 무소나 거기 영라 지야타 오르크게 침득라 카리완 증고누 담마셔 기욕데나 타간남 촌셔 지나 거기 샤위 냠뇽 땅 쩍데 침층가 고링더니 하마주 샤인데 지 곰시 증오 곰시 요과즈 제승이 주 탈라양 지 답히 치스기 욕 딱합다스기나
0: Azere, ta tapshil nara masiga, ta rindi lutta maza girgin sinuga, ta shayi chugur dondag tapshu, ta chumdaq jilun jivarni, ta rangi rati namani, sugu nyam nyung tsamzi, ta tamuduga, ta chichirka ingina, ta chumdaq maachayi, ta rangi rati nukshukko chumdaq nechi jiva mapu yide. Tinani ra, ta sopcha tanga girgin, ayana, ta chi chimdun nyamjit ka nitsinde chimdak ka ta chi kimeru donol yuji na ta sarangu. Ajim tsin chi kazan, tamarangi chongzin sopcha jogo dindi kapte ta nukshu ni maray wun isu, nukshu ni maray wun iti na ta sopsu gu kostok pa yana sopsu gu rangi chi kimeru jachurta tamozun meka ta chi yegi xii tong nara xii tong, maa xii nara maa xii ta sopcha zin gangzin samzik jik tong nara jik tong ta di da xii ta yoke re ta tamarangi pa ta wuz ginji na ta sopsu te jachur ginji 아, 도서 대시가 어떤 짓는다 뭐지?
1: 단
0: 다른 게 라카네 코이즈잖아. 다 그렇게 체크거든아. 다른 건 진짜던. 양나 진짜건 진들라스 것 같아. 다 시긴 대원진 그 그쪽 지만이 지금은 아, 다 노희님이 저 파트 좀 사고 쳤다니 너 누구 남았다 뭐지?
1: 쳤다.
0: 대인도나 다른 게 포마지 다. 아, 체크 오래 체크 포마래. 대인도나 완이다. 랑기라 즉 사지가 된다 마. 랑기라 즉 랑기 아담 마사나 즉 그 혈에 있다 마. 그 뜸우 삼도도 찌가. 지금 생각 땅이 지금 늘잖아. 랑기 삼천만이라. 첨정땅 포다가 와. 아, 첨정땅 양나 개빈 거 워크 대원다. 시가 아토그는 그소우즈 그랬다 다시 삼가
1: 리
0: 아더니 다 하거 이제 샤이가 샘큼데 잡결이도 매우 소우는 거 소우즈 같은 생고 다른 게 말로도 마게팅 있는 거 돈인데 다 아주 샤인데 지금 상스마트 카마 저냐나 상스마트는 보는 카잖나마 상스마트 소중화 신나 신나마 상스마 로지 갔다 지금 요조거나 나가시 거나마 도모가네 진짜 마음 보시면 좋을 거 근데 하라는 게 때때때 그 소트나 돌때나 하거든 뭔가 그렇죠 세운 큰거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등그 초와치 저등근 초와 디초그 추 가챵샤노 샤와드므노 디초나다 샤이즈그 며체시원디 습드메비 왁치크 사무린 조고요노 데브진치 오강트른 드무그 커그 셴니 차프르와즈 톤그 요누그르탄니 다추 랑랑그 커그 니우디르탄 차프르완다 등프튼디 쳔성 토조그 초라 니와치무즈 토잉구그스 다 쳔성 레리그 커그 화암주자 하마리리그 커그 디출 하마리리그 삼루그 고르뚜그 등프튼비 다 쳔성그 콰그그라 코르그 먼저와 강망즈 쿠슝구 요너 다 코나 게르근 그랍세크 요누 커그 르게위차 니위차 탐치쿠 드무그 커그 므스카 나든 강망즈 쿠슝구 요누데 탐치쿠다 아주 하마니 기프튼비 쳔성 코리기 총총 띠등 뜬비 다그줄 양스랑 코리 버디클라 칸다 무고 니와랑 만라 망보즈 통기 요너 띠당나 깡뜬 그 고니 차브르 쳔본데 시라 저지라 요승 이주급 삼바터니 주다다 가치니노 다 하마즈감 총니 셰치나라 오 다 디즈크 화암주트 아요 와나 마르 셰진다다 오 데 코미다오너 지기니기는 나 콤고노 마르 셰진단다 담무 커그 Uzu shatsuza ji kagan jugsa kagar changzi ji wala. Daga devzin maayi bir rangrang ganitsil ngoma ta tang ftambi ta chudi la ka ji jirji ra yovsang yara ji lagji, yartun, yarji ki semta chi gi yugug. Zuo chu yarji ki semta rinye tang dung chuni ta chul lita drip tang nu kotgari la. Daga hamazgan chun shi jina rang la ka rewa nantav zung da lini ta rang chimtsang gil hufso ta chi gi jishara jirji jilga tang gug. Дагы гүнгі қабдан датын ғыма-ғымағы гергіннан бағы қабда нямнюң жергізгі жығды чу типачи жүді кәчен бөрі. Дәне рәңгі готыңыну, арғытыңыну да тамчугу самбы жела мінің дәлі да цуангығының алғылың юнгу. Дагы лобжуң дайын хачын кәчен бөрі ла. Дейтан афширан көрі рәңгі сами, гуми, рәңгі цуара, рәңгі чимцаңның абжарі дәлі рәңгі чуна ғынатын ғанқыңызгі юг. Онатын дырғы абжаргуна чызгі егугі сегі. ᱛᱟᱪᱷᱟ ᱢᱟᱯᱥᱮᱨᱟᱱ ᱠᱩᱨᱤ ᱜᱩᱢᱱᱤᱭᱟᱢ ᱱᱤᱝᱜᱟ ᱞᱟᱠᱟᱠ ᱪᱤ ᱡᱚᱝ ᱡᱩᱛᱟᱛᱟ ᱠᱟᱪᱤᱢ ᱵᱩᱥᱤ ᱛᱮᱛᱟᱱᱟ ᱛᱮᱨᱝᱜ ᱞᱮᱪᱤᱱ ᱫᱟᱛᱟᱝ ᱛᱟᱫᱤᱨ ᱢᱚᱢᱟ ᱢᱚᱢᱟ ᱜᱤᱨᱜᱤᱱᱟ ᱵᱟᱜᱮ ᱪᱷᱤᱢᱛᱤᱜ ᱡᱚ ᱨᱮᱣᱟᱱ ᱫᱚᱝᱜᱚᱱᱩ ᱠᱟᱝᱪᱤ ᱛᱟᱱᱤ ᱪᱩ ᱪᱤ ᱪᱷᱟᱱᱤ ᱛᱚᱱᱫᱜ ᱟᱨᱱᱟ ᱨᱮᱝᱜᱟᱡ ᱜᱟ ᱭᱟᱝᱨᱟ ᱚᱨᱠᱟ ᱜᱞᱟᱝ ᱜᱚᱱᱤ ᱵᱤᱥᱭᱟ ᱠᱚᱱᱮ ᱛᱚᱢᱚᱥᱨᱤ ᱠᱟᱝᱨᱤ ᱥᱤᱨᱡᱤᱱᱟ ᱦᱟᱢᱟᱨᱟ ᱜᱤᱨᱜᱤᱱ ᱜᱟᱣᱟᱨᱟᱥᱤ ᱜᱤᱢ ᱨᱮᱱᱡᱤ ᱭᱚᱪᱩ ᱞᱚᱵᱡᱟᱨᱟ ᱪᱷᱤᱢᱥᱤᱝ ᱜᱟᱣᱟᱨᱟᱥᱤ ᱜᱤ ᱪᱷᱟᱨᱡᱤ ᱭᱚᱪᱩ ᱛᱟᱠᱟ ᱪᱤᱱᱡᱮᱥᱤ ᱠᱚᱱᱚ ᱫᱟᱱᱡᱤᱱᱟ ᱪᱷᱤᱢᱫᱜ ᱱᱟᱢᱵᱟᱜ ᱨᱜᱤᱨᱜᱤᱱ ᱪᱤᱠ ᱚᱡᱩᱱ ᱡᱟᱱᱫᱤᱜ ᱡᱟᱜᱟᱢ ᱪᱩᱱᱩ ᱥᱮᱪᱤᱱᱟ ᱛᱤ ᱠᱟᱜᱚᱱᱟ ᱡᱟᱱᱫᱟᱥ ᱠᱤᱱᱟᱱᱟ ᱛᱟᱨᱩ ᱱᱤᱝᱜᱚ ᱡᱩᱵ ᱪᱟᱨ ᱱᱟᱯᱪᱤ ᱛᱚᱢᱩᱡ ᱠᱚ ᱠᱷᱤᱱ ᱡᱟᱱᱫᱟᱥ ᱪᱤᱜᱟ ᱛᱟ ᱨᱮᱨᱤᱜᱤ ᱪᱷᱤᱢ ᱪᱷᱟᱝᱨᱟ ᱛᱟ ᱨᱮᱨᱤᱜᱤ ᱪᱷᱤᱢ ᱫᱟᱜᱟᱱ ᱨᱮᱫᱤᱱ ᱫᱤ ᱪᱤᱡᱱᱟ ᱨᱠᱟᱢᱩᱡ ᱜᱨᱮᱞᱟ ᱨᱮᱴᱟ ᱡᱩ ᱪᱷᱤᱢ ᱫᱟᱜ ᱡᱟᱜᱟᱢ ᱪᱩᱱᱩ ᱥᱮᱪᱤᱱᱟ ᱪᱷᱤᱢ ᱥᱟᱝᱡ ᱠᱤᱱᱟᱱᱟ ᱛᱟᱨᱠᱩᱵ ᱟᱛᱨ ᱢᱟᱝᱱᱟ ᱥᱟᱭ ᱤᱠᱷᱥᱢ ᱫᱤ ᱭᱟᱢᱱᱟ ᱥᱢ ᱫᱤ ᱵᱤᱡᱮᱜᱤ ᱢᱟᱝᱡ ᱜᱢᱮᱠ ᱛᱟᱜᱟ ᱦᱟᱢᱟᱡ ᱜᱟᱱ ᱪᱩᱱᱩ ᱥᱮᱪᱤᱱᱟ ᱥᱟᱭ ᱤᱠᱷᱥᱢ ᱡᱤᱡᱜ ᱜᱮᱨᱜᱤᱱ ᱟᱥᱨᱟᱢ ᱨᱤᱣᱟᱭ ᱪᱩᱨᱟ ᱡᱮᱵᱡᱮᱝ ᱟᱯᱪᱤᱡᱜ ᱨᱤᱣᱟᱭ ᱪᱩᱱᱤᱜᱤ ᱠᱟᱝᱥᱟᱜ ᱛᱟᱜᱟ ᱦᱟᱢᱟᱡ ᱜᱟᱱ ᱱᱤᱱᱟᱨ ᱨᱟᱝᱜ ᱜᱟᱱᱠᱨ ᱱᱤᱣᱟᱛ ᱛᱚᱝᱜᱩ ᱪᱤᱜᱤ ᱫᱟᱞᱤ ᱡᱮᱱᱫᱟᱝᱜᱟᱨ ᱜᱮᱨᱜᱤᱱᱟᱢ ᱨᱮᱱᱡᱤ ᱪᱩᱨ ᱱᱤᱥᱤᱱ ᱡᱚ ᱢᱟᱛᱷᱟᱢᱱᱟᱨᱟ ᱪᱩ ᱛᱟᱨᱠᱤᱵ ᱠᱟᱯᱴᱟ ᱛᱟᱢᱩ ᱥᱤᱜᱤ ᱛᱟᱵᱫᱤᱨᱮᱞᱟ ᱛᱟᱜᱟ ᱭᱟᱝ ᱛᱟᱢᱩᱜ ᱱᱟᱱ ᱱᱤᱢ ᱨᱮᱱᱡᱤ ᱥᱟᱭᱤᱱ ᱫᱚ ᱡᱩᱞ ᱦᱚᱵᱡᱩᱝ ᱜᱟᱱᱮ ᱟᱱᱤᱨᱛᱟᱝ ᱪᱷᱤᱢᱩᱜ ᱡᱤᱨᱤ ᱠᱟᱨᱪᱟᱝ ᱛᱮᱨᱤᱝ ᱠᱟᱨᱜᱟᱱ ᱥᱚᱣᱟᱜ ᱴᱚᱱᱟᱨ ᱠᱟᱠᱷ ᱪᱷᱤᱥᱜᱤ ᱭᱚᱠᱚ ᱠᱟ ᱛᱟᱛ ᱠᱚᱱᱟ ᱜᱮᱨᱜᱤᱱ ᱜᱨᱟ ᱥᱮᱠ ᱠᱚ ᱪᱩ ᱨᱚᱝᱚᱞ ᱢᱟᱥᱜᱟᱨ ᱟᱥᱭᱟᱭ ᱧᱩᱝ ᱭᱚ ᱥᱟᱭᱤ ᱜ ᱨᱡᱤᱜᱤᱢ ᱡᱤᱨᱟ ᱦᱚᱵᱡᱩᱝ ᱥᱴᱤᱝ ᱥᱴᱤᱝ ᱜᱞᱟᱠᱟᱱ ᱵᱟᱵᱡᱩ ᱢᱟᱝᱥᱚᱱᱟ ᱛᱟ ᱥᱟᱭᱤ ᱜ ᱨᱡᱤᱜ ᱞᱟᱝᱱᱩᱨᱟ ᱦᱚᱵᱡᱩᱝ ᱜᱞᱟᱠᱟ ᱪᱤᱪᱤᱡ ᱦᱤᱜᱚᱱᱟᱨᱟ ᱛᱤ ᱦᱟᱱᱪᱤ ᱜ ᱥᱟᱭᱤ ᱜ ᱥᱮᱢᱠᱷᱢ ᱫᱮᱛᱟᱝ ᱨᱟ ᱥᱟᱭᱤ ᱜ ᱞᱤᱝᱠᱷᱢ ᱫᱮᱛᱟᱝ ᱥᱟᱭᱤ ᱛᱟᱜ ᱠᱷᱟᱨᱜ ᱥᱟᱢᱞᱩ ᱛᱚᱝ ᱛᱚᱝ ᱛᱚᱝ ᱥᱤᱠᱟ ᱜ ᱡᱟᱨᱫᱩᱜ ᱡᱟᱨᱜᱤᱡ ᱜᱟ ᱨᱡᱤᱞᱩᱱ ᱢᱮᱱᱤ ᱦᱟᱢᱟ ᱵᱤᱨ ᱴᱤᱠᱟᱣᱟᱨ ᱱᱟᱨᱟ ᱪᱟᱨᱡᱤ ᱢᱮᱱᱤ ᱛᱟᱢᱩ ᱜᱟᱱᱟ ᱛᱩᱱ ᱭᱚᱝ ᱜᱚ ᱠᱷᱟᱥᱤ ᱠᱚᱱᱚ ᱛᱟᱪᱤ ᱠᱚᱱᱟ ᱜᱮᱨᱜᱤᱱ ᱜᱟ ᱪᱩ ᱠᱷᱮᱱ ᱡᱚ ᱠᱚᱞᱟ ᱛᱟᱱ ᱡᱟᱱᱨᱟᱡ ᱜᱟᱱᱟ ᱱᱟᱢ ᱪᱩᱱ ᱥᱮᱪᱤᱱᱟ ᱞᱚᱵ ᱴᱩᱠ ᱞᱟᱞᱟᱡ ᱜᱟᱨ ᱡᱮᱱᱫᱤᱝ ᱜᱟ ᱡᱤᱜ ᱱᱟᱢ ᱞᱟᱝᱱᱟ ᱨᱡᱤᱢᱡᱤ ᱭᱚᱠᱟᱣ ᱡᱟᱝᱟᱞ ᱞᱟᱝ ᱡᱚ ᱠᱷᱟᱥᱤ ᱭᱮᱱᱟᱭᱟᱝ ᱪᱩ ᱪᱚᱯᱟ ᱜᱟ ᱞᱟᱠᱟᱱᱟ ᱭᱟᱱ ᱛᱮᱵᱡᱤᱝ ᱜᱟ ᱭᱚᱝᱜᱚ ᱢᱮᱱᱤ ᱛᱚᱱᱤᱢ ᱭᱚᱝᱜᱚ ᱢᱮᱱᱤ ᱜᱟ ᱱᱤᱨᱛᱟᱝ ᱛᱮᱱᱡᱤᱱᱟ ᱨᱟ ᱪᱩ ᱨᱡᱤᱜᱢᱡᱤ ᱜᱟ ᱞᱟᱠᱟ ᱥᱟᱢᱵᱟᱜᱛᱟ ᱪᱩ ᱢᱟᱝᱥᱚᱱ ᱱᱩᱜᱟ ᱞᱟᱠᱟᱱᱟ ᱚᱛᱟ ᱪᱩ ᱞᱚᱵᱡᱩᱝ ᱥᱤ ᱠᱷᱟᱨᱤᱥᱤ ᱞᱤᱵᱡᱟ ᱴᱤ ᱚᱞᱚᱡᱩᱝ ᱠᱟᱨᱢᱟ ᱡᱤᱜᱞᱚᱝ ᱱᱤᱜᱞᱚᱝ ᱚᱝ ᱮᱠᱷᱟᱱᱫᱟᱝ ᱟᱨᱱᱟᱨᱮ ᱠᱟᱨᱢᱟ ᱡᱤᱜᱱᱟᱝ ᱮᱠᱷᱟᱱᱫᱟᱝ ᱟᱨᱱᱟᱨᱮ ᱡᱤᱜᱱ ᱪᱚᱱᱫᱟᱨᱮ ᱛᱟᱨᱛᱤᱠ ᱪᱟᱭᱡᱤᱛ ᱨᱡᱤ ᱠᱷᱚᱱᱟᱨᱟ ᱠᱟᱱᱫᱤᱥ ᱪᱟᱝ ᱪᱟᱝ ᱜᱟᱞᱟ ᱠᱷᱟᱣᱟᱯ ᱛᱟᱝᱨᱤ ᱪᱤ ᱪᱚᱞᱢ ᱜᱟᱞᱟ ᱠᱷᱟᱱᱟ ᱭᱟᱝ ᱡᱚᱨᱣᱟᱱ ᱨᱟᱢ ᱵᱟᱱᱫᱟ ᱭᱚᱝᱜᱚᱱᱩ ᱛᱟᱢᱩᱜ ᱜᱟᱱᱟᱛᱱᱟ ᱨᱟ ᱭᱚᱠᱥᱮ ᱠᱚᱱᱚᱨ ᱛᱤᱨᱛᱟᱜ ᱪᱤᱢᱫᱤᱜ ᱡᱟᱜᱟᱢ ᱪᱩᱱᱩ ᱥᱮᱪᱤᱱᱟᱨᱟ ᱜᱮᱨᱜᱤᱱᱛᱤ ᱡᱤᱞᱩᱱ ᱤᱠᱚᱱᱩ ᱜᱟᱨᱠᱟᱣᱟᱨ ᱡᱤᱞᱩᱱ ᱭᱤᱞ ᱦᱤᱡᱩᱛᱟᱛᱟ ᱛᱟᱨ ᱡᱤᱜᱤᱱ ᱡᱤᱨᱟ ᱠᱟᱨᱢᱟᱨᱟ ᱞᱚᱵᱡᱚᱝ ᱪᱟᱝ 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ᱢᱟ ᱵᱨ ᱠᱷᱟᱨᱜᱟ ᱪᱤ ᱪᱷᱟᱜ ᱠᱟᱨᱥᱟᱝ ᱛᱮᱨᱟᱝ ᱨᱟᱝᱜᱟ ᱥᱟᱭ ᱤᱛᱤ ᱞᱟᱠᱟᱱᱟ ᱡᱟᱨᱛᱚ ᱪᱷᱤᱥ ᱜᱤ ᱭᱚᱠᱚ ᱚᱪᱷᱟᱢ ᱥᱟᱝ ᱜᱟᱱᱟ ᱱᱤ ᱠᱟᱢᱚᱱ ᱫᱚ ᱢᱚᱨᱮ ᱜᱮᱨᱜᱤᱱ ᱟᱱ ᱥᱚᱱᱩ ᱥᱮᱪᱤᱱᱟ ᱥᱟᱭ ᱞᱟᱞᱟᱢ ᱥᱚᱱᱩ ᱥᱮᱪᱤᱱᱟ ᱦᱟᱢᱟᱜᱟᱨ ᱜᱟᱱᱤ ᱢᱮᱡ ᱜᱨᱟ ᱛᱟᱱᱤ ᱜᱮᱨᱜᱤᱱ ᱜᱟᱱᱤ ᱢᱮᱡ ᱞᱚᱵᱡᱟ ᱠᱷᱩᱨᱤᱱ ᱥᱤᱜᱤᱱ ᱡᱟᱨᱛᱚ ᱪᱷᱮᱯᱚ ᱡᱟᱱᱨᱟ ᱭᱚᱱᱟᱨ ᱭᱟᱝ ᱥᱟᱭ ᱞᱟᱞᱟᱢ ᱥᱚᱱᱩ ᱥᱮᱪᱤᱱᱟ ᱨᱟᱝᱜᱟ

ཁྱི ཕྱད མི ལུང

0: 我跟你说的，就是学生跟你说，就是这个银子那就八十去了，而这几个啦，你家是有几的，当中是那个啦，真是跟我当中是跟我那啦，当年的几个啦，真是的，后面几个啦，真是跟我几的啊，后面几个啦，真是跟我讲的，这大概呢？
1: 啊，就是学生不认真是的啊，认真吧。啊，但就是学生不，干嘛了？个车啊，你不觉得？各位到哪你不觉得？我动物的马修几个都跟我接的，这个车我摸了，但这马修几个都跟我接的，蹲在一个马古几个都跟我接的，那个车你了，马古个个个车个列车马嘞。 마슈크쇼크츠클리츠마레 Then Mama shoot Gunushir, Tama Tamara Tama. Me shoot the next year. Mama shoot not Katskator. On the Katskator, Katskinir, Mama shoot not Katskinir. Me shoot not Katskator. The Chaparat. Tantota, a mumbitona, Jizadun. A mumbitona. That's to go Shangutana, Sanja Taja Diata, the Jata, Denver, just shoot Gunushuka, Jitita, yeah.
0: 啊，上街了，就是那个那个，就是他们。对，我们把那个车嘛，对，我们把。我们把那个车给拆了，我们把希望那人给灭完了。个车那跑路了，东西不能让，让那些去买嘞。我们把那人给他们把东西嘞，对，肯定有那个拆了。对，那我觉得那就是个东西就好，让人这个到底的回家当第一个呢。
1: 다시했던데. 중국돈 직급돈은 직급돈 때문에 구하다 중국돈 거는 게 사실 뉴아모래.
2: 뉴아 시위 뉴아도 그런 아구 뒤댄지 단지 중 이십팔아 시위 사실 뉴아모래. 아구 뒤댄지 단지 이십팔군. 네 중이 그노 신체 사가 중군노 영원아 리즈군노 뒤 사실제 리즈 사실제냐. 此时街边有人呢，总是地话有那样，对那地是一味下些兄弟，独自单见那是河巴里，吃着的青蛙银币，低头的青蛙吃食街边有人呢，就玩个着，难以吃着说蒙布地话，但是没的，总是怎么地话有那样，更地话难以吃了说话对呢。 吃东嘛，是炖着干了，那不是特地。让人跟几个把工资下把地上的，一人一顿嘛，吃完多少人下午喜欢的，混的，吃食街边有人能够吃更生煎能炖的嘞，吃更生煎能炖的，一次能把生用的嘞，就。 此时街边有人呢，希望你对那地界一人下水，吃更多就是某个单笔一拉，路上就过你的路呢。哎，你对那地界一人下水，人呢，一个阿拉干了你阿拉说是二十五日嘛个休息地里，都把我玩个能断了，就过你的路呢。什么木？咱们去去，我们办。 我都成立了公的路呢，对呢，有扎头人不去整个台湾的，登记去成立了公的送路人，登记去成立了公。 저는 저는 단진의 로사와 지웨 인터넷 다른 책 좀 그 디나니라 대지 행위가 이 행위 때 그가 담길 담비 이제 대지 지리 행위잖아 딜리지 책 좀 그 디나 소코 토면서 보자고 송이 옛나 간다나 저와 돈일지 그대남라 담니 옛나다 저마드 조르그디 좀바포고 곰팔라 조르그드 젠세처르나 사토케 서츠 사과 제모난지 흐투 젠톤 톤테냐라모 젠톤 톤테냐라 옛나 토메세 보타 쿵그라 오도이나 샹치츠 샘제 끈일 한위 시레파 나위 젠지파 테나라 펜토퍼 공주데 그저거 공파도 티테케타 땡치치 천리라 공니 Geniye ranata chama chambu reer guna, emu reer. Tena dhani chikse chepe yorwa nam guno, chikse chepe yorwa nam yukna chikang yukji tas u tere ya. Gilan yukkunu gu kaanshik nara dhana, yukke ala kala nima kashik wunara. Dorna sunchi ya sawa te shik wunara. Sunchi ya sawa nanga chikse chepe yorwa nana maashe pa yona, Adili maashe pa yo na, dine she samba ge nangtun tang dhati, she na ta emu yin dhino tikhen dhatsu dhune. Na tikhen dhatsu ke kuwa tira uri nika kuwa langna uro pantuk yoke, kuwa langna pantuk yoke. Rang rang ge njikpa kunt she pa ti zin te jani dhine, to maachewen dhore sha tis guka dhingune. Rang rang ge njikpa kunta sa pa ti zin te jene to ma chavan dhore sa di rang rang ge njikpa siwi kaha ku ji yin tada na kem di rang rang ge njikpa nda kitanga nge sa tenbi zhongwa ku ji yin huay na anayi tang chikche sukhti njikpa te ku ji rin ma chavan kore sa u siwi nang ge kunta sa pa ti zin te jere ji yuki na chu Shiktenji yuki dambuli. Duda na kusukcha zhukchitang thambatang. Tayi da na lajatang thambatang. Tiyi da na lkhichichi datang thambatang. Yunga da na yendichi datang thambatang. Yitang yichi da na adinji jikpatang thambatang. Tamji da na jedichi datang thambatang. Tijin ta yewari shaad gunungde. Tijin na di chungsecha da jetsuke yil. Kichin din yukku ga, chungse cha ra yersi chi yil, yala shikten ji yukke dambu yukku nu tongu mu ra. Nyua mu kai, wai, mai, hipi, wopi da, chi da tang tambarin jikpa. Chi, si su, chi da tang tambarin jikpa. Cha, den, min tang, men, adagda tang, gagda tang tambarin jikpa. Dado kunda, Tuanchen to shini sashi cha dhara sungwa tang, chay shiangwa tangbi, ksita sashi cha dhata yituk tijan to khiwara shawa na, diya yewara shawa ga nai nyuwa mura. Diya yewara shawa ga nai nyuwa mura. Tita ka, tina tijan shiwi zhanda, chungse cha dhana gerini, kuwa lansi ka tuni ndamu ru yuwa zi. Tiyan kanga kaisa shiwi kawe shay na, どうたんじたん担記すんじかす。どうたんじたん担記すんじかす。つけでちわいんびごつけんだでじゅつけけちゃいちりんごな。つけるとつけけちゃいちら。つけなじちね。ててかにんざほんなんじつけとつけにがなにつけじなとまでもよのつけるじなとまかもよの Sintiwaa taa tanginji kwa xiongga taroon xiaapaa dhugmaa dhugga niinaa dhewaa xeerun. Ti chikashi nirizna jii loozang chukhaa gu tsikichay taang tsikhluu ka xtati kheerubi jii gu jii sa zonu wu nani jii loozang chukhi tsikichay ka xtala kheerubi jii gu uduun jina jii loozang chukhaa gu tsikichay taa timbarwa ka chinaa chirwaa gu tini tsikhluu la Dharun zidhaga xiangga zhigo kherdi. Dina uru wu tahta tsikhlu ka tukhne chichi xe zhugun uga zhung
3: Then,
2: Sikji, sikhuwa mechi nana zhundi chikhenda wanda na sikhpa tang jiwi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뎀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노데 총원부 모름 통부 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 자바통제긴
2: 레세딘제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나 총윤정적년층큰 월클 년주르데니다 중공 접신클 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접이 총원부 모름 통부스득미 정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거 아 토민젠더리 존분젠클거 일니인 슈니젠더라 신큰젠식 응스득 등부 로안지코라 로마 남수진이가리 젠식 응스득 니바거 자디히
4: Alala Ria da

Alain Marjan,

Yada yada di,

子。阿拉就让就是做啥呢？要么就能。

0: 세글랜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달리 전수 주인 탱니 선교로 기난 된조보니
1: 지진핑키 문튼 수준례시 컴퓨통 규태 주변 개체나오타 콩키 무튼니 문튼 수준례시 갸톱 치루다니 중국 남배 팀접견라 구디 동치 뉴덴키 디교로 코디언 치구 시 능도나오타 리장 개용 문튼 수준례시 그 초신로 슝마세 송신나오고타
0: 중앙 인진리 공기 뉴르제 링류젠다 방미젠 냠지젠제기 가져 균형체대 모두 은둔수준내리 갸둡체로동그 시바동배체배고로
1: 딩슈샹 금슈성송배 중국타 아샤샤류나지키 원마둔소기구수제고로 중마세 초슈기 치계기 수조민로조타 지레나오고로
0: 냠지제조 딘자린진헨소기 이런라 각동체배 최주기 최신 라수체교로 개린체 매받다 어리 이런기 투림구지배 투진라 조진제 유배 이런기 투미소바 뉴욕도 냠제계소지 소진라 슈바라 용초 지 주배고르소인
1: 샴팅디선교르키 낭투시브남 세로나
0: 디글리군의 비빈니츠 중공중앙기 지급수지 계급기 주시 중야무구이기 주시 시진핑기 니체라 문퇴은수준리리 공배동규태 주등케지낭대 당기 조진 좁게 앞서준 랑게기 은둔 수준 내리 균제 매바다 공배다 돕체로 침받다 사뒤 돕쇼다 전주 돕쇼 척뒤 돕쇼제 은세 대표 치로 친데 수준 계급 돕진 조준 치바다 공덕 땜부부터 부총 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경규기 능부 서베토 대륙 서베 중국 개주 대비 지조를 놓게 공바 조비도 치대 공배기 도시 서바 차창 왔다 양타바 경영제기 군에 락린 따라왔다 부재 토배 공배다 추재 토배 된자라 지교로 착교 치바 링류 젠다 방미젠 냠지 젠제기 가져 타종 치바 원된 수준 내리 균등한 가지다 돕실 동와 돈례제다 그 장된 춘진 토배 추재 토르 동와 원된 수준 내리 경진도 치배 팅럽 젠기 돈내마라 경유로 주바 원제 변조기 멍시 사된다 돕실 동와 제체대 중국 남배 팅럽젠라 군디 동지 대교 뉴덴 코든치 그시 낸드나유 개용기 은퇴은 수준 내리기 속진태 다와구배 체 주루네 체 줍든 인파라 비징토 초보시 촌뒤토 시진핑 줍든 캐진 규자나유 중국 주양 첩세주기 균려우윤 개세 지접한 그 종류 리차 촌도로 슈퍼다지 송세견나유 리장기 송세 능급 지접수지 시진핑 줍든 캐진낭 원튼 수준 내리 공배 동외 튜닝 개진다 가져 탑람 존의 랭겐지 개시의 딩섭낭 유배 대대 탑주 정신다 눕지 정신 믹세 정신지에 침부 댄신 제유 내둔 야부 조교로 시진석 개 침부 코드 나유 안수의 롭종다 코와 낸댄 랭받다 라다 튜닝 타지도 체대 원튼 수준 내리 공배 동교 대 탑주기 랭겐 개진식도 지대 균등아 슉격받다 윤링 체지 시아데 로덴 규르미 기고네 수준 계급 돕진 조준 시베 믹빈기 초수 등규치 그시 대나유 리장기 레고르 서베 첸제 사지다 튜네 포규르기 페조다 뛴데 튜엔 서베 링류 수준 테 슉격사 조보로 치바다 공베기 탑주 테 정리 있잖아 되네 누부 뜬주 체교로 통진다 라제테 제순 장다라 티베 통진 튜기 지단테 방미 텐용라 티베 통진 레남테 레리레 개베 냠제라 티베 통진제 체데 수준 내리기 링류 젠다 방미젠 냠제 젠제기 공비라 그디 숙진 동거 신내 되나유 리장키 존의 격봉라 믿데 촉두기 탑주라 따르치받다 니민 숙는 개베 원튼 수준 내리기 사뒤 돕쇼다 젠주 돕쇼 촉두 돕쇼제 사미제받다 치로 동거 받다 튜레 사뒤기 그슈 되받다 멍시 심조기 대교 땜부 준바 가제 속신 라제기 가르라 흉륜 갸바 첸제 중제 지교로 폐주 딩섭제 제규바 사다 튜네 시균 땜백고네 폐주 동교 지교 수동하다 종교 튜네기 문통 구지라 흉륜 갸바 수균 튜네 서교 진보라 구디 동교바 미덥 진류 토 수준 눈배 자주 갸지 딩성아 비데 길레기 정리 전기 지교라 치든다 갸교로 치쇼 체로 동하다 진류기 년체다 책제기 멍시 사덴토 동교바 원료 수준 리지다 팅럽 협주 리리 냠지 띵섭치바다 그디 동왔다 협주 젠기 수준 사뒤다 공배 동급아 유법다 뛴디 원료 수준 리리 교수 기생다 갸게 동왔다 리기 왔다 림부 이베고네 부제 토르돈다 림부르야 그디 동급아

0: 교주고의 균투 띵 섭도 동화다. 킬레기 주수 네법 댄도 동화. 세주다 교긴 주보 코르 지수 치르 동화. 공배기 고유 상부 준바. 원전 수준 내리 공배 동화의 교수의 순수 균제 매바라 치르 동 것이 되나요. 중국 중앙 접시 주기 오윤 개시 직접 관계 총리 선바 장고 칭키 촉동 송현나. 직접 수지 시진핑기 주등 개진기 공든 롭종달라 따라 띵습 체봤다. 중리 리창기 송세기 랑자 퇴규 제대 원전 수준 내리 공배 동화의 가족 교도기 삼봤다. 겐지 삼바 겐줍 삼바제 숙제 띵디 동규. 존에 보도 튀어봤다. 가자르 틈진 체토. 존에 튀어내 제다 부두 공배기 차주 라따르 띵습 체봤다. 튀어사르베 링류 수준 공배 숙진 동화. 튀어내 말라 림보다 냠지 공배 교부 동화제 체대 레드윤카 튀규 용화다 구디 띵디 동규. 총재 즉시 뉴버 뜸배 티베 레버 체규로 미토 부두 체시 말라 강교 준받다. 준이 매진 룩드 미듬배 전주타 균두 교류주 체바. 킬레라 퇴무기 간에 탁주 치료제 체대 원전 수준 내리 공배 동회 구유 상부 증교시 송유. 소래당 7인 지연보다 계급 비교로 우린 개수 지적한 흉궁 균으로 뜨고 우린 장수 신진 호배 신진 제기 경고로 등기 비리 땀세 난유. 우정룽 추조를 쇼유. 추조대 년진 카바르기 남배 토네 공조 체유. 신진타 란경종 태도 총계대 체시로 교육기 총계대 신장 퇴기 조준 막대 중앙의 계급 리공기 제유 첨바 제유 미망 초바 중앙기 도담 체비 의제 리공다 킬레가 시 중앙 모의 리공기 제유 디첸 수준 내리 개공기 제유 킬레제기 경고로 된소 촌도로 쇼유
1: 디글레 콩네 비회네 츠 디글레 콩기 중앙 인질리 콩기 뉴르제 곱주토 증류 젠타 방미제 냠제 젠키 카초 균형 체네 문튼 수준내시 균투 톱치 동구시바 비유시
0: 디글레 군네 비베니 츠 금니 슈즈 숨베 중국다 아시아 샤르 난제기 응마 둔소다 중국다 아시아 샤르 난제기 총둔다 마조 우조데 체줍둔인 광시 난닝토 고초바다 중국 중앙 접시 주기 균려 우윤 개시 직접 관계 중리 쉬바 띵쇼샹 총도로 쇼바마세 시제야 송유 띵쇼샹키 중국다 아시아 샤르 난제기 장면유 종크니 초니비 려왕지 둔초바 조경 집에 시딘 개첨부식제 年冬, you should the gilu, the wajoki bada, Joshi Shijin Pinky, Jungoda, Asia, Shalun and Jaki, Ramu, Nuzon Kuki, Bushi, Sumta, Legoro, Zugjungazam, Chegozogu, Chungo Dunawati, Ramu, Nuzon Kuti, Chuze, Tibet, Tobe, Chos, Kumbeto, Gudi Donji, Kabjo, Seduna Yu. Chonibu, Tumubi, Zuwa, Jungoda, Asia, Shalun and Jaki, Ramu, Nuzon Ku, Toda Parasumtu, Dembunga, Kodu, Tobata, Yuse, Chumje, Tobde, Sagung, Benjo, Nyamji, Kumbila, Gudi, Nudian Timne, Seguji Manzola, Mungu, Jinjinki, Pembatun, Yuji, Song Yu. Dingshu Shanki, Jungoda, Asia, Shalun, Nanjiki, Ramu, Nuzong Kuki, Bushi Sumza, Legoro, Rimbu, Chuju, Yigre, Nuba Tumbata, Laglin Darbeji, Sagung, Benjo, Kumbila, Gunu, Sarba, Junje, Mibra, Nungure, Ji, Denawata, Tete Kongki, Chungoka, Shitunawati, Jingni, 사공고 예추제 균용래 토르동교로 구디다네 대배 퇴구창외 염래 중시다 남수전기 구지 주거다 사공시지전기 총래침부 주교수 동교다 니니 뉴종마저 염래기 부제 토동진부라 구디다네 염래기 띵섭제다 갸치제 아랍의 치루동화다 퇴래제다다 코주제다 땜부용화라 염도 송경체교 숨니 사다르 켜공기 염래 띵섭다 띵디 용화라 구디당대 사공기 청지 변조다 미덥진류 공배라 구디동화다 고리오 전제다 십수뇨종 샤쥬 토바체규 신이 펜준 지투 응아르베 덥디다 뉴지 용화라 구디당대 멍시 지구 족준라 지교로 차구기 구디동화다 추세 도배의 기지 깜수뇨종기 쥬람사르바 냠두 준주제시 바르메 종동슌바 뉴소다 워디 남기 균례 종리슌바 판자수 로세 균례 종리슌바 沙伦塞, Asia Shalun Nanjiki Chungji, Gaojin Hongji, Guzu Ze Guru Shukbamase, Shizigan Sungyu. Teji Dingshu Shangki, Gunjun Suda Lendu, Muma Dunzo, Gotsu Be Kipjan Nanyu. Guzu Ze Gujukji Beji, Dingshu Shangki, Muma Dunzo Jimkandu, Gursi Nawamase, Jimshu Tsembe Ginguba the Beri Nanyu. Tse Juju Ninji Chiruro, Dingshu Shangki, Nyusoda, Fanja Su, Shalun Sai Jeta, Jenzum Nanyu. Kongki, 중국조기 초가다 냠도 좁다기 투문은진 개진태 자외 시진사라 체대 토림주봉 섭도 동화다 공백기 텁주지 뒤라 흉륜격바 ngujub nyamle gyachir tongwa, miju ringne bere gyachir tongwa, tibwe tamzibki lewaang jikdun soba nyamjun chiba chegi, seguida zimling targe dini yongwara, leki tibwe chiba bidu yu jesung yu. Chijo ki sijo minna zubwe, chonggu seguigi kongbe te nubak hejin dunbe chibara cedyo ngakju nangwata, kongchui. Chonggu chota kyakung kaagi nyamle ding sabdu tongwata, buze tobe gyujik lamjik nyamjun la gudi dangde chua nyibu mimang la, Diki tibia chiwa dundu yu ji sung yu. Guangxi su shubia ring, Dingxue xiang tangdu, Zhongku da Asia xialu nanzhi gigabki midab ringnu nirju nyamle dine da Guangxi gagze jigri simju kandu pepde midab ringnu nyamle kongbe da Junggam kuryu sungyub juyong suwagi le dunte duksim na yu.
1: Digle kune biwe ne cu, ci jubdiu ni gizzi jigib kan sungyur jungle kanki, longa zinki chaukui junga bie guzu lu, jubdiun zuwu muzhi sungyur yongda sungdu gongso jishin. Gigab longzhi nianzhi jigib ju ki jigyu gengur hui, longa zinki chaukui junga bie shin, rangge ki longzhi nianzhi ta, cha ge danyi lego qingbu ni, nyamzhi dingsab ta, tuanjur pigi le gudi dani, longzhi nianzhi ki danyi kipkong yu luci ka cangmar, Mitab ringlu sardu ta, pijue chao yu, mutu dingsab dunggu yin si ngudu nao shi. Nanin ki lu ju par, rangge ki cha ge danyan ki zir ju ba, mitung juru ju ta, chao gu ta saya gu zima ta. Chamang ki nin shir chanyom danyan qibe tu zu, karam nige le ge wa. Le zhi chumze si kun, gor tung juru chichik ta, nido le ge yu shi. Ming ar, mitab ringlu ge lak zi ti, nian chin chup zin, cha ge chup zin ta, gu zhi long nian. Chokdu gyuze so, lisa zhi kai kyu chukgu ta jik so, shibshir, dongbi, shibshu so, lusi kato gyakib nga jushimbashi. Gyakib longzhi nian zhin jikib ju gi juzhang xun ba, liu jian guo yi. Longa zhin ki chao gui juang a bie shi, pi ki tan di jia la jikyu chao gui chi ni. Lak zhe ki mi la xamdi shu ta, lak zhe ki sar zum la xamdi shu wa, tong da par sum tu gyun kyung ta. Mi tib ring lu gi, dan yin nang tu tuan gi qi bie gyu zhim shi bu sar tu tan pi ju la, chu tu ta, cien tian da ni. Sar tu la cien shi yu ba ta, cien tian pi gi la, ta se yu ba qiao gui bie, niang du na yu. Liu jian guo yi, mi tib ring lu lak zi jian ni suwa ta duan bie, long chin nian chin ki dan yin li cien la, ni bar tu ti sung ki cun da giao gui. Long chin nian chin ki dan yin li cien suwe, gang zi lu si ta, ti xin li cien yong gi nang tu la, shib jir qi ge, ni bar tu, Mi shibjir chao yu tamzin chiba gyun kyun ta. Lam lu cien dian gyun chen me bar tu zang dong hua. Cien li ta tun biao guo ni shimju ta dar chue ba. Shi yi ni tup ju lao dar chi ba. Lu tu dong gui shi sar du tie gui mu dong a ta. Song gui shi la song gyun ta chik lu chi gui si song gui shi. Chup zin tong zhe la mang so gi ha jang gao ba chi gu yu. Ta chi gye yong su chup zin tong zhe da gin mi tong chul gye le gye yu bu shi. Ni dong shi sing lor. Chup zin tong zhe ki chom zhe si kun gor tong chul dong le ge yub shi. Ta lu dao tang bu ni ge bie par. Cha to tu duen bie chup zin tong zhe ka chi shibu shi sum si bu ta. Ti na ni lo shibu deb chong sum yi bu ta. Ti na ai ai lak zi jie bie chup zin tong zhe ki ju jie gu lak zim sum yub shi. Ge kub long zhi nian zhin ji kub ju cha ge dan yin li zin to dam zi si zhang Wang Xiaoliang ki. Ngan zi, chup zin tong zhe ki zam chu zi zhe sar zum ta. Gyubi chersi lakdar dingsab chi ni, zubchi di pu, min wama chubdun jibi li zin ki chi tuan kui zung ni. Kaya lao yu ki rong gyur chi ni, zam chu yagbor chumra gyubi ta, topchi gyubi chao gu. Aya lakze jibi chup zin pi ge hajang gyubi chung wa ta, dursi hajang topu zung wi. Ngan zi sar du la gui mu dong wa ta, ma de cam di zung wa, ke zin nyam zin chao gyu gyun kyung chi ni. Aya lakze jibi chup zin la, nang tuan ki sur chen gui ba ta. Di pu jabar ta ki so, Ma tie cim ti nian song qiao yu le gu di dan ni, qiu zhong shi biu liao tian la tam zhen qi gui bie lang shi dun bu shi. Ni wo luo xie xin, long chi nian jin ki dan nian zam qiu ka ji, qi ge tu ca su wu an dian bu ta. Ren liao niao cong ta, ge ji qiu bi qi bie du shu ke jin le qiu yu bu shi. Ge ge long chi nian jin ji qiu ju ki sen qiu zhen ce ba, qiu zhang xuan ba he biao yi. Zam ni la zhong gui dam gui yao bu ju ni, qi ge ki dian mu gui gu sa ba lian ji hu da qi gui qi sung bu shi. Kwan ki, long zin ki chao gui zhong a bie shi. Ngan zu long zhi nian zin ki dan yin ki ge ji gyu bi nu ba qi ru dong wa ta. Si ju tan qi te ngar wu tu sang du dong wa. Chua ka yu tuan kong ta dup shu du zhi qi ba. Qi ge ki zu gyu nian zhu ta cha ge di bu ta nyam le qi shu qi ru dong wa jie qi ni. Zhong gui zam zhu ya wu ti wu ma hua qi ge tu ge su tu bu qi gu yin si sung bu shi.
0: Di ge le gu nian bie bie ni zu.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ki pa dan lo kong ma le gya zha dun de cheng zhung sung pa ra wa da. Te nang gya zhu le zhe jik jie su zhun le re da, gya zhu men zhe da geng wei tun zhe le re ki pa dan lo kong ma le ka su su ro gya zha ju de cheng zhung ni da, gya zha chuk de cheng zhung jik pa ra yu. Gya zhu su zhun le re ki te gyo nu ba gyun du nga dian du qin bie, pa dan ki gya zhu tun ki rin dan dong po nang sung wei dur zhe, gya zhu sum ju su ni sing yu ba da, gya zhu chu sing su le ki jen zhu nu ba ya, gyun zhe me ba ra che ru qin de pa dan lo kong ma le, 계제 니슈 쟁아다 청중 직파리유 계급 계주의 처진 때네 계주의 변조 심주 관계 조린 쉼바 순리 제이 니도 니슈 쟁아로 계주의 토 냐레 지게 냐바 미레 찬용 용법 장마 고로 치숨다 계동 심바다 대로 공말에 계제 듄다 청중 시파리유 수주 튠제 고르 치제 균등아 망도 친데 니도 니슈 쟁아로 튠제 뚠치 숨동 계게 조주 담바 심바다 미레레 찬용 토 수주 튠제 왕세 동기 니슈접된다 청중 축신데 종매의 뷰리 찌가르기 용공 대배 망와 코든 토비유 니동 니슈쟁아로 개용기 갸즈 유고 레리기 파다 로콩말에 갸장아다 청중 고파리게 받다 유고 초생기 주바 로콩말에 갸즈 니슈쟁아다 청중 순파리게 제주유 니슈레 응바라 니동 니슈쟁아로 랑게기 존에 뜻십 세린 갸즈 천십 직시 심주 사르베기 조주 균등아 망도 침받다 갸즈 직제 수준다 초도 농도 갸즈 멘제다 갱외 튠제 레리 제라믹베 사다 튠레라 튠레진기 마조 균제 메바라 망도 친데 남망진기 마조다 마저 도디기 띠고 경유로 초비유 순르제이 대신베 로직나 랑게기 갸즈 천제 사도기 중제 균제 메바라 튠바다 수딩 수십 세린다 갸즈 누규 사르바 청진 직뉴소 라제직제라 콩베 사르바 총 여정 오르나유 순르제이 콜라시뷰 짜와 주주 젠기 잉추 남베 초도 롱로기 차주로 창외 말하기 비드니 줄레데 남란 당부 임베 디주 극숨니디 닥젠 시지 젠기 디주 리급 총왔다 랑게기 랑데 십수 제베 정중 수랑기 추지 응제 최대 목등 크기 서림 파동 수르비 제십 뜻십 체림 말하데 호갸주 딩제 미 칙동 이길 하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기 수다 리급 총와 갸주르 토뜻다 초딩기 긴감 증류 예시다 빈남 마음의 비입 추십소 갸주의 개공기 에 비입 침보 응어지리 용자체 유비 랑게기 갸주의 천재사 되기 빈유 균제 매바라 치루친 유지주유
1: 디글리오 코네 비원의 추 급종송배 비징샹산링디 치유죽듀니 비징토 주저시 급别领地托 데링키 튜몽문지 직두치니 디차주교라 냠토 구디동고시바 주전소체유부타 给客户谈所谓给几只做加拿大片片熊错听不谈日记给钱得是不错关注你都浪子丁地了就不是可是谁不抵价铁起另忙为那天来贴个米过你各地毕竟香山领地起去我是铁血起就是是从中出错听习谈人不同用起从穷靠贵起纯没听见就就你听啊错给不谈 提到去给及制作他特区店里恰谢改制东土及干内他汤就觉得不错随军起另外解决次月了萨塔浪子起毛天规矩给你个他脱单村子旁人看起底下追供批准所普及脱过车西洋次月不是主席呢随军起底下他随军没应别底下可是谁不追供他搜归起脱过起为内团毛天浪子他给及春供所却光芒不月不是
2: 讨论里毕竟香山领地总理罗尼是口味罗银别从属明年同样人心他推测人心俺们会脱了签约毛天千日看起莫碰七十一来天心就看起心就把负正难起毕竟香山领地体你都是送送了其所立体可别俺们会起我他推测人心俺们会得起我零星两天该起不约嘛些没有做人心俺们会起我他人不同样起却说约吧 那群新地民的他，那群亲戚朋友啦，寻到的口口跟俺老妈话，可听巧就是，记性不是。从小关注忙活，中国这边可是不全国性不稀少的都是的他。毕竟香山领地九年，俺老外开个酒会，全部给我们进来酒席不谈。 시디 체이 타 콩피기 체이 디자

0: 더블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크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수구히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계급키 주식구시 한정키 급조선비 비진 샹산링디키 공무수들러 슈부타 시치